0: 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 원리 ABC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 ABC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왕실의 금기를 깨뜨리고 해리 왕자와 매진 마클 미국분 결혼을 한 것 뉴스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한 가정, 또 한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듯이 가정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먼저 세워주신 복된 가정, 복된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정, 이웃의 가정이 됐든 내 가정이 됐든 이 가정의 주인은 호주나 가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다 꿈꾸고 소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먼저 출생했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보시고 하와가 독초하는 것, 즉 여자가 독초하는 것 좋지가 않아서 남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네, 성경에 보시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결혼은 성경적이며 결혼은 굉장히 복스럽고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가족,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남성과 한 여성, 두 사람의 결혼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연한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세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일부 다처 또는 다처 일부. 일부 다처는 그랜대로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 중국의 티벳 지역에는 경제가 워낙 열악하니까 장가를 가려면 신부에게 사돈댁에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형제가 여인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한 남성과 한 남성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것, 결혼은 성경적이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은 성경적이고 결혼은 복된 것이고 결혼은 축복이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싱글로 지내기를 그냥 아예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싱글로 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있었고 4장에 가면 최초의 살인자였던 카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카인의 후손들은 노 땅에 옮겨가서 성을 쌓고 도시 문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죄의 창상을 그들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를 시작을 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세속적인 문화가 시작되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한 최초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하셨고 결혼을 인정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아니요, 이제는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돼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원리,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성경적인 가정 또는 결혼의 원리 ABC는 무엇인지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A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는 Advice 또는 Advice, 하나님의 권고와 조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신 후에 두 사람에게 Advice, 즉 Advice 또는 권고, 조언,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싱글이든 결혼하기 전이든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혼자 있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행로, 인생의 여정들을 지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미 부부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부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살고 있고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다 하와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드바이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좀 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권고를 주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 최초의 부부, 최초의 결혼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자로 등단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어드바이스,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줄이면 땅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땅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 자, 그럼 좀 더 쉽게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지구, 살기 좋은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대대손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원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러분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웃이 있고 경쟁자가 있고 이웃나라가 있어야 경쟁하고 정복하고 뭔가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담 하와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쟁도 없었습니다. 싸울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까지도 흑암이 있었다. 1장 2절에. 거기서 말씀드리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 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고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을 사탄이 언제 와서 유혹하고 시험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복하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복을 주셨고 다산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 이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목회도 잘하셨고 일생 목회하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내 평생에 후회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녀를 딱 하나만 낳고 그것으로 끝.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보면 자식이 하나인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후회가 막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한두 번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면 하나님의 이 결혼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는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첫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 어드바이스에 또 따라오는 A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리면 A라는 단어, admit,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귀울려 듣지 말고 아 오늘날 21세기는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과 상관없는 먼 옛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야기만 해당되는 이야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어드밋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Admit,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원리는 6천년이 지난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흘러 내려왔지만 여전히 동일하다.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 가정을 향한 원리, 결혼을 향한 이 부부들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도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고의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admit,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젊은 부부 여러분들 나 편하자고 그냥 하나 낳았으니까 우리 시댁이나 친부모님께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 멀티플, 다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어드밋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들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이 가정,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단어 ABC의 B, blessing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B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B, AC가 되어야 되는데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그냥 ABC로 정했습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서 제가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참 우리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세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첫 번째 부부, 첫 번째 결혼, 최초의 가정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And God blessed them 그랬습니다. And God blessed them. 아담과 하와를 복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이 직업이란 말을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vocation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먹을 것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출근해서 돈 벌어와서 여보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월급 받았으니까 옷 사러 갑시다.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0: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들을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운 말씀으로 풀어드린다면 너희들 월급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 모든 거 다 예비했다.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지상에는 독초나 뭐 독버섯, 해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먹기만 하면, 가서 팔만 뻗으면 온갖 과일이, 씨 맺는 과일들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대지방에 가면, 저 열대지방, 적도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왜 게으르고 가난한지 아십니까? 나가면 먹을 거 있는데 뭐로 출근합니까? 뭐 경쟁사회에 가서 대학에 뭐 머리 싸매고 가서 공부할 필요가 어디냐 이거. 먹을 게 다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에게 먹을 것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면 첫 번째 28절에 있는 겁니다. 29절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돈 걱정 말고 살아라. 너희들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다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부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니 나 할머니가 됐는데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미 자녀를 낳아 키우신 분은 생육하고 번성한 거 다 의무를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전히 나이 어르신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땅을 지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일, 이 사명,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복으로 내 인생의 존재 목적, vocation,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돈 벌라고 하나님이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주시고 하와를 벌주시고 아담을 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언급하십니다. 뱀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고 하와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시는데 남자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가족을 부양할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필요는 이미 끝이었습니다. 다 예비가 된 거예요. 무엇만 위해서 살아갔냐?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직업을 위해서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뭐냐? 연봉 좋은 직장 가려고.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한국 국민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대학 가서 뭐 뜻한 포부를 이루고 좋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상식적으로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명히 이 땅에 부부로 결혼한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꼭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교사가 되든 농부가 되든 어부가 되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든 하늘에서 일하든 땅에서 일하든 바다에서 일하든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 vocation이라는 겁니다. 그게 서양적인 개념에서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와전돼가지고 직업하면 뭡니까? 아, 돈 잘 버는 직업 가야 되겠다. 연봉 좋고 대우 좋은 그런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정도의 가치에 그렇게 살다가 끝마칠 것입니다. 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초의 목적, 최초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목적, 선하신 동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여러분, 다산하고 번성하는 거 결코 이게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고, 이거 그냥 흩어 그냥 아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인구는 날마다 늘어갑니다. 여러분, 유럽에 제가 80년도에 갔을 때 얼마나 이 유럽에 프랑스, 독일 굉장히 많은 이 유럽의 이 무슬림들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의, 여러분의 자녀의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 잘 발견해서 그 아이를 후원하고 지도해 주시면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8장,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는 이 목적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으면 그 아이가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농부가 되든 예술인이 되든 교육인이 되든 군인이 되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 사명, 이 직업, 원래의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돈의 목표를 두고 한다면 인생의 목표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키우실 때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입각해서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어드밋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복이구나. 돈을 위해서 쫓아가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이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찬양을 듣다 보시면 강한 비트의 드럼이나 또는 전자악기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찬양 가운데 사용되는 드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음악적으로 드럼에 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음악적 편곡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음악적 내용과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율이나 화성보다는 리듬이 강조되어서 균형을 깨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하면서도 단정하며 효과적인 사용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음악을 선곡하고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는 비빈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준 거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게 그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그게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됐다는 거.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인간의 방해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2: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0: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 때로 한 사람의 일생을 그 딱 한마디로 그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거북선 딱 이 한마디로 그분의 일생이 다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러면 훈민정음 반포 딱 이 한마디로 세종대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일생을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평생 거북선 만드는 것밖에 한 게 아니고 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는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딱 그 한마디로서 그분이 어떤 장군이었고 그분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딱 이런 식으로 그 몇 문장으로 그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 이분은 이런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딱 그 한 줄로 설명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돈 그렇게 돈만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신 분이다 설마 이렇게 요약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삶을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일을 가지고 요셉을 이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표현인데요. 이게 너무 저에게 그 와닿아가지고요. 이걸 내가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을 요약해 놓은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요셉의 일생이 딱 두 구도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도는 뭡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런 측면이 하나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구분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방해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일생을 정리해 놓은 앞부분을 보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인간의 방해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데반의 분석 그대로예요. 요셉의 삶에는 참 주변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대놓고 요셉 인생을 방해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잘못된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아들에게 결국은 누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나오는 채색옷을 화려한 옷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그렇게 그 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의 편애가 그 요셉 형제 관계를 다 망쳐놓았고 이게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다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4절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참 이게 우리 부모들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준 거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그게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됐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꾼 역할을 했던 게 그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그러지를 않나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지를 않나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요 늘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 질투라는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부교역자들을 제가 질투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가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저보다 성격이 더 좋고 저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 때 거기 얘가 막 그냥 질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설교도 잘 안 세우고 저기 뭐 한직에 가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만 그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동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 방해꾼 역할을 해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애굽에서 그렇게 어린애가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그 또 이상한 여자 그 보디발의 아내 이 정말 이 여자 이거 주체가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좀 반듯하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 아이고, 이 참 나이 들어서 그 주책 아닙니까? 그 뭐 어린애한테 그렇게 맨날 그 허벅지 들어 올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어린애를 갖다가 성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장한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니까 세상에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순결한 애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린 게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여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 요셉이 인복이 없어도 어떻게 또 이런 주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냥 후덕한 그런 좋은 주인 아줌마가 많을 텐데 그런가 하면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간원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막 요셉의 일생은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겪는 고생이 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귀한 게 그렇게 하고 요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한마디가 또 붙는 거 아닙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꼬리표처럼 붙는 이게 요셉 인생을 대반전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게 그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러 이렇게 요약하는 건 참 이게 적실하다고 보는 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할 때 꿈의 사람은 그러면 요셉 그래야 답인데요. 사실은 그거 정답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요셉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그 특징 짓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계속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반복해서 특징 짓는 건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그 황당무계한 요셉의 꿈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특징, 여호와가 함께한 인생, 여호와가 함께 하심, 여호와가 함께 하심. 스데반이 9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이 고백, 이 기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막 평생에 그냥 인복 터져가지고 막 감옥에도 안 가고 안 팔려가고 비단 옷 입고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부모 유산 받아가지고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요. 비록 참 인복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고생은 하지만 그 모든 환란 고비고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대반전으로 이루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삶을 쭉 점검하면서 그 감격이 되는 게 뭐냐? 그 요셉의 삶의 특징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감격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요셉의 특징만 아니네? 저도 여러분도 이미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실패의 자리든 어떤 모함당해서 눈물 나는 자리든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요셉은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그는 실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우리는 우둔해가지고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요셉이 누렸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삶 속에 실제로 인식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고 그 벌벌 복수당할까봐 떨고 있는 자기 배다른 형들에게 던지는 요셉의 한마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걸 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이런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 절망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으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빵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예전부터 이 구절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세상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도 예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은 다 해요. 차이가 뭐냐? 우리 다 창문 닫고 해요. 들킬까 봐.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지금 위기를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창문을 젖히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하는 이 기도 행위는요. 지금 그 정적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골리앗 무찌르겠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그건 무릅쓰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데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알고 봤더니 우리 익히 아는 이 말씀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물맷돌 들고 자기가 그 양 지킬 때 그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맷돌을 휘젓는 것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설픈 도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골리앗이 막 대가리가 워낙 크니까 그 맞추기 좀 쉬웠던 거 사실이에요.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경험을 떠올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 항복하고 오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 좋으면. 그 맨날 그 눈 뜨자마자 큐티 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결정적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결정적으로 정적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믿음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데, 아, 그 비싼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막 시동 걸고, 하, 이 비싼 차는 역시 시동, 엔진 소리가 달라. 그렇게 하고 기아를 중립에 넣어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울리는 그 비싼 자동차가 지금 시동이 걸렸으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지 바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게 기아 중립에 넣고 시동 걸고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뭐 그 자동차 엔진 소리 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맨날 이 송림고등에 그 강당에서는 막 믿음이 막 너무너무 충만한데 막 본당에 들어오려면은 뭐 한 40분째는 와야 되는데 40분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 막 믿음이 지금 오늘 막 충만히 작동하신 거 아니냐고요. 체육관 빼고. 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엔진까지는 걸었는데 내일부터 삶 속에서 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아를 중립에 넣고 맨날 찬양 소리가 엔진 소리랑 좀 비슷하네요. 아, 좋아. 그러면서 가사가 주옥 같다고 틈만 나면 또 그 설교 다시 또 듣고 하면서 아, 목소리가 쉬었군 이러면서 그 자꾸 그 설교만 듣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작동이 되고 복음의 시동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기아 1단에 넣고 이 무섭게 능력 있게 돌아가는 이 시동 그 엔진에 내 삶의 바퀴가 아버지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내 삶에서 굴러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게 바로 그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그 별명을 하나 붙이라 그런다면요. 저는 요셉이 내비게이션 인생 같은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개입시키는 인생은 내비게이션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 운전

0: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아줌마한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누군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 목소리만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는데요. 아, 내가 어떤 데 감동을 받느냐. 이제 이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주인이 목적지로 한 데까지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우회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막 뭐 궁시는 게 문제 어떻게 이따위로 하냐 그러고 막 당신 같은 사람 내 안내하는 내가 그냥 한심하다 그러고 막 그냥 궁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딱 좌회전해야 되는데 주인이 우회전하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우회전한 잘못된 그 길에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하고 옆에 타고 있는 자기 마누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옆에 타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계속 막 그러면 그 운전 위험합니다. 그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다 덕스럽고 인자한 그런 형제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눈 떠 보니까 뭐 집안 구조 복잡한데 형들은 그렇게 질투해 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금 애굽에 종살이로 와 있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요셉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게요, 그렇게 저질러버린 그 현실 앞에 과거를 놓고 내가 이것들 죽여버리겠다, 복수하겠다, 내가 탈출하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미 그렇게 어긋나버린 그 인생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맨날 그 막 그냥 우울증 오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얼굴 험상궂으면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기왕에 그 이상한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인데 그 어떡하겠습니까? 뭐 맨날 그 눈 마주치면 막 윙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징그럽게 다가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요셉이 어느 날 눈 뜨보니까 감옥인데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 어떡하겠습니까?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지나간 흘려버린 되돌릴 수 없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그럼 어떻게 최선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누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정부 고위 관리를 만나는 복이 감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감옥이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준 게 감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내 삶, 직장, 가정, 대인관계, 자녀, 남편, 어떤 사건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내비게이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잘못 어긋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되 특히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 앞에 지금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요셉의 잘못된 대인관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설교를 반증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해 주세요. 딱 지난주에도 그걸 경험했는데요. 아, 이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장소로 빌려 쓰고 있는 이 송림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빌려 쓰니까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압니까? 투서가 하나 날라왔대요. 내 그 투서를 내가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요. 너무너무 민망한 투서가 날라왔는데 내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저는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교회 복지관에 돈을 횡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직원들을 압박하여 돈을 빼내는데 이것을 알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직원을 지금은 새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그가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도둑으로 알려져 있다네요. 그 이런 황당한 투수를 봤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리고 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잊혀질만 하면은 이런 모함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분도 지금 페이스북에다 지금 이찬수 목사 공금 횡령했다고 도둑이라고 또 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댓글 또 막 쫙 달렸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또 그 또 공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모함하니까 이분 막 내 설교도 인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밟으려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당연히. 왜 맨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분이요,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구조상 담임 목사가 그 재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내가 뭐 또 횡령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데 우리 교회 복지재단 직원은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관여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뭐 감정이 아무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투서를 쓴 게 이게 지난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하필 지금 대인 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식하기, 이 설교를 다 듣는데 왜 이때 투서를 보냈을까?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하나님 뜻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이런 설교를 말만 갖고 떠드는 목사인지 진짜 네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목사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올려드렸냐 하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 주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막 그냥 분노가 생기고 하는 건 다 없어지고요.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을 더 잘 다듬어 가지고 누가 뭐라고 시비 걸더라도 흠잡히지 않도록 더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겠다. 또 물질적으로 제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투서 보내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미워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왜 이런 병든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그냥 수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우리를 파괴하는 흉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대인 깊이 사람을 불신하고 또 우울하고 이러는데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면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요셉은 어릴 때 성숙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그 어린 사춘기에 보고 네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그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미숙하게 짝이 없던 그런 그 어린아이였거든. 사춘기 자, 창세기 37장 2절을 세 번 역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거 얄미운 인간 아닙니까, 이거? 형제가 아니고 제일 얄미운.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 받을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걸 지금 떠벌리고 있는 요셉이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었고 막 입을 그냥 확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요 얄밉습니까? 9절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모든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하면 되는 걸 왜 그 수많은 별 중에 열한 별만 자기에게 절합니까? 자기 형들이 열한 명이거든. 우리 말에 그 매를 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인신매매 형들에게 이거 애굽에 팔려갈 짓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숙한 철딱서니가 없는 그 눈치가 없던 인간이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이 대신이 될 만큼의 그런 인격과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세상에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성폭행 그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다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흉기가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이거를 받으면 이건 나를 성숙시키는 고마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저께 그런 교장 선생님에게 투서를 보낸 그 사건이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학교가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저에게 또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 설교할 때 예화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고마운 투사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예화를 제공해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도록 하면 그런 날 밟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 고마운 걸 또 한번 경험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싱글 와이프라는 그 프로가 있다고 저는 그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한번 우연히, 너무 우연히 그걸 보게 되고 이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싱글 와이프가 뭐냐 보니까요, 부인, 아내 혼자 그 여행 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본 그날도요, 아내 혼자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걸 이렇게 쭉 이제 그 보여주는 건데요, 그 주인공 여자분이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자상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막 남편을 모든 걸 의지해서 다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자기는 이메일 주소도 하나 없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일본 가서 그 뭐 요 어플을 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 스마트폰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숙소까지 제가 보니까 그 지하철 타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일본말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죠. 그래서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역을 막 묻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 또 타가지고 또 한참 탔다가 또 도로 내려가지고 반대로 가는데, 이 여행 초보자들의 특징, 짐은 또 왜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혼자 들지도 못해요. 이거를 들고 막 계단에서 낑낑거리고 막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계속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참 그 대단한 게요, 막 이렇게 손짓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해버려요. 무슨 영말이야 막 그러고 이렇게 으리부리하게 자기 말로. 뭐 그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먼 것 같지도 않은데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막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그 호텔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요. 하, 이 땀도 닦고 막 얼마나 이제 안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무 그게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잠깐 멍하게 있다가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펑펑 우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 이분이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서러워서 운 건가?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운 건가? 그게 아니래요. 그 왜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펑펑 울었나 보니까요. 이분이 길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그 사람들의 손길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 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오는 내내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좋을 텐데 고비고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니 그래서 감격해서 그렇게 펑펑 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그 심심해서 켜놨다가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30살 때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결혼도 안 한 제가 보따리 두 개 들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시민권 반납하고 배수에 진을 친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점수 써주는 교회도 없고 90년에 주일 된 데 갈 교회도 없고 너무너무 난감하게 서울 생활 생전 처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7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긴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 잠깐 손가락 하나 아 저 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고 자기 길을 간 짧게 만난 인생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제가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그 프로를 보다가 알게 되니까요 제 가슴도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아버지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임종은 앞둔 여러분의 마지막이 막 분하고 울분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삶이 아니라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날 괴롭히고 내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 성숙을 다듬는 도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BBN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BB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상처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희 BBN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송 선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2번째 시간. 네비우스 정책에 의한 교회 자립은 본물처럼 일어났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 교회 자립의 노선을 걷게 됐다.
1: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립을 위한 자립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의한 스스로 일어서는 믿음의 자립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큰 문제였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나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아유, 니보라우요. 니보라우요, 덕세 아버지. 응? 아니, 이런 데서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있을 거 없네까?
3: 아, 이게 누구네? 응? 아, 영이 오마니. 어서 오시라요. 내 술 한잔 받으시겠슈?
2: 아유, 뭐이가 얻으래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네까? 없는 거 없네까? 응? 어느 시절인데 나 술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겁니까?
3: 하고 저고 내래고 내 돈 주고 술 포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기야요?
2: 뭐야 아니라 덕수 아바디는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술을 포 마시면 욱하는 겁니까?
3: 아니 보라, 건내래 술 마시는 거이 그렇게 아까운 기야? 고저 이 술값을 교회에 내라 이거네?
2: 아니, 그런 거야 아니라.
4: 덕세 아버지,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자립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배불리 먹고 사는 거이 아니라 말입니다.
3: 뭐야, 어드레? 거저거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라. 교회가 배떼지를 채우려고 우리한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거 아니네? 기꺼이 다 조조조 서양 선교사들 주머니 채워지려고 하는 거이고 말이야.
2: 뭐이가 우드래요? 지금 그거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3: 와와 내 말이 틀렸어?
2: 아니 이 사람이 정말로.
4: 아이고 자 그만들 하라우요. 응? 술 퍼 마시는 사람하고 뭔 할 말이 있다고 그러네. 응? 내래 덕세 아버지에게 한마디만 하고 가갔는데 잘 들으시라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민족이 일어서느냐 마느냐입니다. 당신 말대로 이렇게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면은 우리는 교회당 지어서 선교사들 나라에 바치는 꼴을 못 면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면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외놈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니 정신을 차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우요. 에?

0: 목사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자립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1: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밟고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0: 그래도 심각해지면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 자립을 외치다가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아닌지
1: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불만이야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0: 허나 그 불만을 어떻게 언제 없애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자립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줄로만 알고 있으니 아, 참 그게 문제죠.
1: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자립하게 하시는지도 말입니다.
2: 장로님, 몇몇 성도들이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3: 그러게 말입니다. 가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데 이거 참으로 난감합니다.
2: 이러다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술에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2: 아, 우리가 한번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봅시다.
3: 권면을 말입니까?
2: 아, 그렇게라도 해서 술에서 아직도 해방이 안 된 사람들이 해방이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 예전과는 다른 거듭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감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닌 바로 교회 자립이란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자신들을 꼬여내 서양 선교사들이 돈을 걷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야, 이보라고 덕세 아버지. 왜 교회당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술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야?
5: 아이고, 저거 일 없습니다.
3: 자네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정신을 차리라.
5: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까? 이보시라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교회 자립이 뭐이가 그래 중요해서리 그렇게 자립자립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뼈까지 발라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3: 니 보라오, 덕세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네? 뼈를 발라먹다니.
5: 아, 그런 거 아닙니까?
2: 니 보라오, 덕세 아버지. 교회가 사는 거이 나라가 사는 것임을 자네가 몰라서 그래. 언제 교회가 배불리 먹으려고 그랬네? 다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네. 누구보다 그걸 잘하는 자네가 왜 이러고 있는가?
5: 아, 그저 일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교회당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요.
3: 이거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돌아갑시다.
2: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갔어. 가져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야.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해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연인들의 불같은 사랑도 점점 식어갑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라도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죠.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드리며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BBN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3: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았고 북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욧을 낳았고 무라욧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이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잇도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에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며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아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무암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암과 그 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아스타롯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라못과 그 들과 아넴과 그 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호곡과 그 들과 루홉과 그 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리아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메바앗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2: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4: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수메일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베다와 요엘과 이시와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 한다는 그 보게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8만 7천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너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200인이며 이레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찰룸이니 이는 비랄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세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랏의 자손이라. 길랏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 레켓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람의 아들은 슈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일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슈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일랏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인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레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여 레셉의 아들은 델라여 그 아들은 다하니여 그 아들은 라다니여 그 아들은 암미우시여 그 아들은 엘리사마여 그 아들은 눈이여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에는 나란이요 서에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기또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여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바르사이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스아우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이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여 뽑힌 큰 용사여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복에 들어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불공평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믿을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12장 뒷부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 4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또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행위들을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분명히 또 그러한 면에서 한 번 더 짚어보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께서 이것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때의 연장선상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경이며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모든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관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그 자체를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의 오심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그 부분을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소리에 등을 돌렸어요. 믿지 않았어요. 저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그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12장을 정리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네 번째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1장에서 그러니까 처음 그 18절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어요. 그리고 1장 나머지 부분은 서론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12장까지 그 앞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 그 12장의 주제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분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께서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강론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18장에서 21장,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생명에 관한 내용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17장까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진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개의 중요한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 개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 말하는 그 신비한 비유의 강론과 그리고 감람산에서의 강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강론을 하셨는데 그 강론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네 개 중에 세 개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나누었어요. 산상수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이러한 그런 강론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그 다락방 강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강론은 주님께서 여태껏 하셨던 강론 중에 어떠한 강론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길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감동을 주고 또 신선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은 없다고 봐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은혜만큼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이제 끝이 나게 되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거절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준비가 무엇이고 또 주님과 주님의 그 백성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자신의 길 위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로마 정부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나름대로 전하시는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3장 서론을 쭉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중요한 강화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강화는 네 개인데 세 개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그중 하나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의 강조점들을 볼 때 1장은 서론이라고 본다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 당신께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당신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생명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좀 더 서론을 좀 나눠보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아주 그 매우 드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기를 좀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잘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에 대해 듣기 때문에 아니 뭐 또 그것이로구나, 아 이게 다락방 강하라구나 이렇게 혹여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자고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이 13장부터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장 그러니까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성별되었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발이 이제 씻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지나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여한 더러움에도 접촉하지 아니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성별이 되셨습니다. 발은 그 사람의 걸어간 길을 말해주고 성별된 향기로운 예수님의 발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좋은 향기를 전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은 그러므로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써가 아닌 물로써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피로 가득 찬 샘에 다시 새롭게 오셔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작용으로서 과거, 미래, 모든 인간들의 용서받을 죄를 깨끗이 씻겼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한 번의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없애지고 씻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성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더럽혀짐으로 우리는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이러한 매우 명확한 목적으로 인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죄는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자범죄는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이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왜 발을 씻겼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께서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과 또 그 백성들을 동일시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 세상, 즉 이 세계 조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세상, 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되며 그리스도에 적대되며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의 문명세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으며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보존하시기 위해 또한 사시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세주를 모시고 있고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즉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그 영역 안으로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자,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첫째는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기 목사님의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 소개해보면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은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 있었던 13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그곳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수로 센다면 14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들어오는 곳에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씻겨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씻기시는 씻김을 받아야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만찬이 큰날 끝날 때, 문자적으로는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아닙니다. 사실상 요한은 결코 주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생략했을까요? 저는 요한이 기록했을 때에는 이미 주의 만찬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의식을 만들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도 하나의 의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자 요한은 그와 같은 것들을 생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미기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도 하나의 의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미기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멀어진 성찬식에는 어떠한 축복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나름대로의 변증 논 그 교수님은 말이죠.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며 뱃속에는 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는 그 뱃속에 있는 빵은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이 주의 만찬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가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본문을 좀 더 낮게 좀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려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지난주일부터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들은 날부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그날부터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 듣고도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여섯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일에 내가 여러분 몰두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안 이루어질 것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거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보다는 총명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대다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난의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근데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 책임져 주십니다. 개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0절에 의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간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쉽겠습니까? 쉬운 삶 아닙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고난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중간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선 생각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품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못됐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 믿으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사람이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뭔가 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도 나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뭔가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지식이 무슨 지식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많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뭐 변증론 이런 데서 관심이 있었고 우주에 관심이 있었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결국 같은 지식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늘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얕게 아는 사람도 있고 깊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늘을 관찰하는지 몰라요. 천문학자들은 늘 하늘 보고 관찰하잖아요. 천체 망원경을 보이고 하늘에 뭐가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나 늘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그럽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을 연구를 해도 이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뭐 얼마나 알아내겠습니까? 이 넓은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자가 아는 지식은 정말 미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우주에 한 조금 어느 것 조금 그거 알고 터득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절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도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천문학자도 이 우주를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면 그 편지 읽고 또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잖아요. 연애 편지 다 그렇게 읽으셨죠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면 그 편지를 참 가슴에 품고 중간 한 번씩 꺼내면서 읽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글을 읽거든요.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연애 편지 읽는 그 이상으로 깊이 사랑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453장을 쓰신 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가사 쓰신 분은 하나님 아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시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하시고

0: 하는 이 부분은 하셔서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 그것이 1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견디는 것은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말하고 오래 참는 것은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참는 거, 견뎌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안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그 환경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참아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거 여러분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거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두 아들을 잃었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열 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열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 그러한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시죠.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낙원을 보장받은 그 강도도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간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여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차원 높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지만 늘 기본적인 필요만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차원 높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바울이 기도했던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2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로 약속했지만 결혼이 더 급하다는 생각에 신랑감을 찾느라고 2년 동안 교사로 지냈지만 아직도 알맞은 남자가 없어 늘 답답해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분명한 의조로 이야기하기를 정말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세요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렵지만 순종해서 아프리카 기니아의 선교사로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밀림 속에서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으며 더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께서 무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눈떠 해도 되는데 왜 만지실까요? 저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미지와 겹쳐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눈을 만진다는 것은 눈을 만진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뭐하는 거죠? 재창조하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손을 만지심으로. 그럼 재창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로.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마치고 부산에 오신 몇 분하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우리 갑순이라는 드라마를 몇 번 봤대요. 그 자기 딸과 함께 보는데 갑순이 어머니가 고두심 씨 역할로 나와요. 고두심 씨가 갑순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좀 속물로 나와요. 남편이 퇴직금을 다 말아먹어, 어떻게 잘못해,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퇴직금 가지고 앞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퇴직금 다 말아먹었어요. 얼마나 구박했어요. 그래서 방에 잠도 못 잤어요. 그냥 테레비 본다 잠 안 온다고 거실에 가서 일부러 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데 또 자기 갑순이가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이 갑순이를 좋아하니까 갑돌이하고 헤어지고 돈 많은 이 아들하고 사귀라고 적극 후원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엄마인데 딸하고 같이 보다가 딸이 엄마 닮았다 이러더래요. 딸이 딱 엄마 닮았.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는 딸을 그렇게 안 키웠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어요. 별 의식 없이 참 속물이다 이러고 봤는데 딸이 엄마 닮았다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어요? 아, 쇼크 받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자녀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의 압력만 아니라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시간 고백하건대, 야, 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뭐 될래? 이건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자기에게. 요즘은 안 합니다. 제가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아, 내가 어떤 지인으로 전 옆에 용서를 받는데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 믿으면 괜찮다. 정말 지난 오후에 인사하는데 너 정말 예수 믿으면 다 괜찮다. 취직 못해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않니. 제가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해요. 내 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의 압력을 하면서 다들 뭐 매도 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녀가 잘 되면 사실 내 명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또 존경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이 갑순이 엄마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압력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하면 또 아빠가 또 열심히 챙기는 아빠들도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챙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그래야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그 말 한 사람의 딸이 사실은 의사예요. 와, 갑자기 팍 부러움이 생각나죠? 그런 말 한 사람이 딸이, 엄마 닮았던 그분 딸이 의사라니까요. 엄마한테 비싼 카드도 주고 그러더라니까. 비싼 카드. 연회비가 비쌀수록 좋은 카드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30몇만 원 한대요, 연회비가. 보세요. 벌써, 와, 부러움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딸이 줬으니까, 의사가 줬으니까, 의사 딸이 줬어요. 그 옆에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시기심을 막 일으키려고 해요. 그 옆에 어떤 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까지 나왔대요.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예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꼭 교회에다 들어서 기도했대요. 얘는 지금 검사되어 있어요. 우와, 그럴 수가. 그러면 우리 애도 새벽 기도 시키고, 학교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검사되겠다는 마음이 순간 들죠? 막 부러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좀 부럽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는 인지상정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부모님 압력을 가하고 뭐 돈을 대고 학원을 대고 하면서 키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세상에서 뭐 당하지 말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라. 무시 당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어려서 공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내가 놀아가지고, 내가 너그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 고생을 한대. 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데 시집가서 고생 좀 덜 해라. 이거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쓰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부모들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교회를 나왔어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죠. 교회에 나와서 더 착한 사람 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점점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불쌍하다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토요일 날 단골 손님 오셨어요. 이분은 자기 형님이 교회 집사라고 팔알면서 이렇게 국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1,000원 더 달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평하게 1,000원씩 다 줍니다. 두 사람 올 때, 세 사람 올 때 다 1,000원씩 주는데 당신은 뭐라고 1,000원을 내가 더 줘야 됩니까? 이랬거든요. 막 욕해도 좋습니다. 막 1,000원만 더 주시고 버티는데 와 내가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뺄리뺄리 해가지고 찜질방에 사는데 10년 전에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거지가 마련되면 일을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더 달라고 해서 내가 시간 뺏기기 싫어서 알아서 하고 1,000원 더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그러잖아요. 저렇게 불쌍히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불쌍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찬송 잘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불쌍히 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아까 의사 얘기도 나오고 검사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불쌍히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관점을 가지고 교회도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오므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천국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환영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선물 보따리 한 거 들고 가서 한 거는 가득입니다. 선물 보따리 가득 들어서 주님 앞에 쿵 내려놓고 주님 내 잘했지? 라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며 지키고 외우고 실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부자였어요. 그래 자기들의 부요함으로 인하여 가난해지신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내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가 있을수록 자기의 잘남이 있을수록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을수록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정말 맹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29절로 본문 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거의 사복음서 공관복음이 다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에요.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갈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야트막한 산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곧 유월절 절기에 여러분 인산 일요일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세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이 때로는 뭐 아내를 데려올 수도 있고 자녀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요 그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무려 100만에서 2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는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로 등극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잔뜩 품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뭐라고 의논하면서 따라갑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고 지난주 한 말씀 보시죠.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내 그 두 아들의 데리고 어머니가 나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메인도 뭘 원해요? 무엇을 원하냐? 절묘하게 배치가 돼요. 이들은 눈뜬 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이걸 구하는 것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를 세상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죠. 너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로비해가지고 너만 로비해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열 명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 명도 다 두 명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고 등극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럼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또 누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주와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것도 메시아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정확한 메시아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눈뜬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만 듣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맹인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다. 눈뜬 자도 모르는데 맹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도 신명자인지 모르겠지만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눈든 자를 눈뜨게 해준다더라, 병자를 고쳐준다더라, 죽은 자도 살려준다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다, 그런 소문은 맹인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만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요 괌을 지릅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어지간한 소리로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괌을 지른 거죠.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갔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요 목청껏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이 무리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제자들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가 됐어야 돼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감히 맹인이 주제에 걸리적거린다. 저리 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하고 데려올 때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죠. 애들은 가라. 왜요?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언제 애들 그 걸리적거리는데 돌보고, 저 맹인 그거 돌보고 할 시간 없다. 빨리 갑시다. 이 마음이에요. 무리를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애 쫓는 그 제자를 보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다. 어린 아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어린 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줘야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을 탁 물리치면 그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공로예요? 부모의 공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행위가 아닌 부모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그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도 저리 가! 쫓아내며 잠잠하라 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오해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 말씀이 뭐예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섬김 받아야 되잖아요. 맹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섬겨주셔야만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은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이 품삯을 받는 나라다. 모사님 그런데요. 또 10달란트 남긴 사람 또 한 달란트 남긴 사람 그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요. 상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10달란트 남겨도 무슨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남겨도 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두 번이나 부르짖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리는데도 더 간절히 불렀죠. 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봐라, 이렇게 눈치코치 안 보고 열심히 주를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대. 또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눈뜬 제자들,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역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눈뜬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했냐 했을 때 이들은 뭘 원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맹인은 사실 뭘 원했을까요? 눈뜨는 게 소원이죠. 사실은 눈뜨는 게. 근데 단지 눈뜨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기록했을까요? 이 계시로? 아니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눈떠 해도 되는데 왜 만지실까요? 저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미지와 겹쳐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만진다는 것은 눈을 만지자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재창조하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손을 만지심으로. 그럼 재창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로 재창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정말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맹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하려고 따라갈까요? 눈 떴으니까. 뭐 하려고 따라갈까요? 제자들처럼 한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주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고 따라갔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물론 이들의 육신이 눈 떠진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뜬 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말 메인이 뭘 원하느냐 눈 뜨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절묘한 배치예요. 문학적 구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절묘한 배치를 하신 거예요. 앞에 것과 지난주 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연결하여 보시면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났는데 예수님께 사람들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거든요. 옛날에는 소경인데 지금은 장애인들 협회에서 이렇게

0: 권위를 받아 맹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장애 자체를 물어봐요. 병 자체를 죄로 보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나? 아니, 날 때부터 그러면 지 죄가, 부모 죄가 막 자기들도 감동을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죠. 눈을 뜨고 예수님 사라져요. 눈뜬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막 이거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모를 소환하고 그 아이를 뭐 눈뜬 사람을 소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눈뜨게 했느냐 막 그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고요? 보게 해주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맹인 같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뜨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는데 나는 눈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안다. 그래서 율법 지킨다. 자기는 본다고 하는 그들은 전부 다 눈 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되겠어요. 진짜 맹인이 되는 거죠. 맹인 불쌍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되든지 중도 실명자든지요. 맹인 되어보세요. 눈 다, 시력 다 상실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1급, 그러니까 장애 1급, 1번 양한 실명이에요. 두 다리 잃는 것보다도, 두 팔 잃는 것보다도 양한 실명이 장애인 1급 제일 우선순위가 양한 실명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본다고 하는 것은 너희 다 가짜야. 잘못 보는 거야. 이 세상 사람 다 이미 죄와 허물로 눈이 가려진 상태예요. 우리 눈이 다 맹인되어 있어.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골로새서 3장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위의 것은 뭐가 있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에는 온갖 욕심,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말하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직립보행을 해요. 동물들은 엎드려 살아요. 네 다리로 기니까. 동물들은 뭐만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땅만 보는 게 정상이에요. 동물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살면 이상하잖아요. 개가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늘을 생각 안 해요. 위에 것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땅에 것만 찾잖아요. 인간 짐승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사자나 범은요. 호랑이들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옆에 영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아요. 사자,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요. 영양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보면서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물론 도망갑니다. 배 부르면, 자기 배 하나 부르면 뭐 새끼 먹일 것 정도면 절대로 두 마리, 세 마리 안 잡아서 잡아서 비추하는 짐승이 없어요. 다람쥐는요. 많이 모아가잖아요. 다람쥐는 묻어놓고 왜 그래요? 못 찾으면 그게 또 나무가 자라요. 아주 유익한 일을 합니다. 다람쥐는. 아주 유익한 다람쥐 때문에 아주 나무가 아주 잘 자란다니까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탐심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먹을 거 벌어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더. 그래서 천억 비자금을 마련했잖아요. 이영복 회장이.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 올릴 수 없는 그 고층 60m 제한되어 있는데 101층까지 올려가지고 천억 비자금 마련해서 검찰에 먹이고 국회의원들에 먹이고 다 먹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비자금을 천억을 썼다면 천억 선물로 자기는 얼마 벌려고 한 거겠어요? 조단위로 벌려고 한 거예요. 조단위로.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땅의 것을. 땅의 것을. 끝이 없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맹인이다, 맹인. 이런 자들이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 전부 맹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맹인 맞습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나 정말 맹인 맞아요 하면 눈뜨게 해주겠는데 지가 본대요. 하늘나라는 이렇대요. 천국은 이렇대요.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전부 다 맹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은 내가 눈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 이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또 치장합니다. 꿈입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민낯으로 좀 오면 안 되겠어요? 민낯으로. 근데 그렇게 못 와요. 예배 시간이 늦어도 이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상호,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만 꾸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꾸미니까 우리는 이걸 흔히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호 위선과 상호 기만 속에 살아가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데리고 나온다면 이건 아직도 소경입니다. 아직도 맹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 웹사이트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클릭하시면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 방송을 들으시면서 교회나 목사님의 정보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 일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존재 이유는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투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로부터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원하시는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 한국어 방송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길 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복음대화방 사역자와 함께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을 방문하기 원하신다면 www.bbnchat.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산 열매를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0화 조셉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신앙의 횟수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견고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 역시 성도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지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목회자였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찾아온 절실한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슬을 끊었을 때에만 충족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22살의 조 스텀프와 그의 육군 부대는 대포 포탄이 계속 투하되는 가운데 꼼짝없이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1: 너한테만 말하는데 저 나 너무 무서워. 지금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2: 나도 같은 심정이야. 잠깐만. 저기 저 포병 장교 좀 봐. 노새를 타고 오잖아.
3: 이봐! 당신 죽고 싶어? 빨리 가고 노새에서 내리고 고개를 숙여!
2: 미쳤나봐! 완전히 맛이 갔어! 입 다물고 엎드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할게요,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0: 맹렬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한 약속은 잊혀지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이 남자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죠.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걸어야 했던 복잡한 여정에 관한 간증으로 조 스텀프의 실화입니다.
4: 제 이야기는 비행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거리가 먼 얘기죠. 전 어머님의 말씀도 잘 듣고 어떤 일이든 맡길 만한 믿음직하고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17살 때 전쟁에 참전했는데 유럽에서의 전투는 치열해졌고 그 맹렬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전 미래의 직업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온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그 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혼인 상태로 전 미시건 숲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 지금 가요! 지금 간다고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지금은 괜찮아.
5: 뱀이었어요. 괴물같이 큰 뱀이었어요. 제가 거의 밟을 뻔했다고요.
2: 안심해요.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안심해요.
5: 목사님이세요?
4: 네, 하지만 조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5: 제 이름은 넬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뱀에서 구하시려고 당신을 보내주셨나 봐요.
4: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그 뱀을 밟아버리지 않은 게 참 유감이군요.
5: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4: 이래봬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좀 했습니다.
5: 저희 엄마도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어머니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시죠. 당신 어머니도 그러신가요?
4: 우리 가족은 항상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 성경보다는 다른 책들을 더 읽어요. 저 아시겠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싶어서요. 전 그렇게 넬다를 만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그녀의 어머니를 뵈러 시카고에 갔습니다.
6: 당신이 조셉이군요. 정말 넬다가 편지를 쓴 대로 멋진 청년이세요. 그런데 조셉,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4: 아, 예. 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거든요.
6: 알겠어요. 아,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넬다. 이 사람은 참 멋진 청년이야.
4: 전 넬다의 어머니가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장모님이 상냥하시지만 약간은 광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결혼식 날 전까지는 본격적인 문제로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부터 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6: 잘 다녀오게, 조셉.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네.
4: 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넬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6: 그 점은 걱정 안 한다네. 그런데 난 자네가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네, 조셉.
4: 제가 안 그런지 장모님이 어떻게 아시죠? 장모님은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데요.
6: 그래, 난 들어본 적은 없지. 그리고 넬다도 자네가 몇 년 동안 설교를 해왔다고 말했고.
4: 7년이죠.
6: 그러니까 자네는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예수님을 자네의 주님과 구세주로 알게 될 그때에.
4: 전 장모님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을 하는 건지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매주 주일마다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에 가끔 시카고에 들를 땐 항상 장모님 댁에서 함께 지냈지만 장모님의 종교적 관점이 저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장모님?
6: 그래.
4: 이 가난하고 초라한 목사를 이틀쯤 묵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6: 조셉, 물론이고 말고.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내 얼른 간식 좀 갖다 줄게.
4: 지금은 아니에요, 장모님. 전 그냥 여기 가방만 놔두고 나가야 합니다.
6: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나?
4: 시내에서 있는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요.
6: 저런, 참 아쉽네. 우리가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4: 죄송합니다, 장모님.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많이 늦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모님?
6: 좋은 아침이네, 조셉. 어젯밤 일은 무사히 잘 마쳤고?
4: 네, 잘 마쳤습니다.
6: 나도 마음이 기쁘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엔 기도할 시간이 좀 있겠지?
4: 아니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또 다른 일정이 있거든요.
6: 예. 조셉, 자넨 항상 바빠.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4: 인생이 워낙 그런 거잖아요.
6: 예수님도 항상 바쁘셨어.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서두르신 적은 없었네.
4: 어쩌면 저는 스스로 만든 자기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몇 년을 더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성도를 통해 나와 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스탐프 목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갈게요.
7: 무슨 문제 있어요, 여보?
4: 이 프레드 형제가 맹장 파열인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대요. 저 병원에 다녀올게요. 프레드의 상태는 극도로 위중했고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전 프레드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 전 회복되지 못해요, 목사님.
4: 그런 말씀 마십시오, 프레드.
8: 사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도 알려주셔서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곧 죽게 된다면 전 준비된 사람이고 싶어요.
4: 전 형제님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8: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저의 죄에 대해 걱정이 돼요, 목사님.
4: 걱정 마십시오. 형제님은 몇 년 동안 좋은 성도이셨습니다.
8: 그걸로 충분한가요?
4: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제가 작은 기도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를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문이나 확신을 주는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는 아무 평안도 얻지 못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저는 프레드의 병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던 프레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절망과 고뇌 그리고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프레드? 제 말 들려요? 프레드?
8: 왜 제게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 왜요? 제게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4: 프레드? 프레드? 프레드? 내가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프레드? 나도 잘 모르겠는데.
7: 그분은 어때요, 여보?
4: 돌아가셨어요.
7: 가엾은 분. 그래도 그분은 고통에서 벗어나셨잖아요.
4: 그분은 돌아가시는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분 눈동자에서 분명히 두려움을 봤습니다.
7: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4: 난 전쟁 때 정말 엄청난 죽음을 봤는데 그때도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준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넬다, 아마도 난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7: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두고 봐요. 주일이 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 위로 걸어갈 테니까요.
9: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4: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전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프레드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과 우리 교회의 교리를 꾸준히 읽어봤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줄 수 없다면은 저는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7: 그래, 이젠 어떻게 할 거예요, 조?
4: 뉴욕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명성 있는 신학자들을 좀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7: 도대체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예요, 여보?
4: 사람이 죽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이라는 게 뭐죠? 난 혹시라도 다시 목사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을 방법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면은 난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뉴욕에서 전 제 질문을 갖고 여러 신학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답을 얻지 못하다가 한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 스토프 씨, 다른 종교에선 사람들이 뭔가 선행을 함으로써 신에게 다가가려고 애씁니다. 오직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만 사람을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계시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4: 아직 잘 이해되진 않지만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10: 잠깐, 스톰프 씨,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4: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0: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4: 네.
10: 그렇다면 바월이 선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4: 그날 밤 찾아간 빈민가는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선교회 집회에서는 헤들리란 설교자가 죄와 사망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9: 이런 주제에 대해 자주 말하진 않지만은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도, 성가대에도, 그리고 교회 장로들과 직분자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직 한 번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그분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4: 전 헤들리에게 매우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감히 빈민가의 설교자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저를 공격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밤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호텔 방 안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화를 더욱더 북돋았습니다.
11: 좋은 아침입니다, 스톰프 씨. 어젯밤에 선교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4: 아, 네, 뭐 괜찮았습니다.
11: 그럼 그 앞으로 나가서 설교자와 대화도 하셨습니까?
4: 제가요? 절대 말하지 않았죠.
11: 스톰프 씨, 어젯밤에 당신이 제단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실망이네요.
4: 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사님. 그로써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흘이 시작됐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냈고 심지어 자기 연민에 빠져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제 자아에 매달리려 할수록 영혼 안에선 더 맹렬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죄책감이 저의 방어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셋째 날 밤에 저는 제 자신이 호텔방에서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교의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전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설교자도

0: 원하는 죄인이 있습니까?
1: 네, 여기 있습니다.
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형제님. 자, 여기 무릎을 꿇으시고 형제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세요.
1: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교만은 깨어졌고 그분께 영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교구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레드 형제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을 직면하는 그 자리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서 여러분의 선행들로 충분할까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 제단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2: 여보, 난 사람들이 매주 제단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모습이 놀라워요.
1: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넬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 그래요. 주님은 정말로 당신을 쓰고 계세요. 사실 당신이 뉴욕에 갈 때 그 여행이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네요.
1: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행에 대한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길을 보여준 이는 소위 위대한 신학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2: 네, 빈민가에 위치한 한 구제 선교회죠.
1: 난 항상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난 전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3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 전도자로 이끄셨고 국제 선교 사역 단체와 함께 극동 지방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텀프 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조 형제일 뿐입니다.
3: 저희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영원한 운명에 대해 그분을 신뢰한 적이 없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불확실함에서 나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대신 그분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이상헌, 이명숙, 유재상, 홍승표, 정운석, 현경수,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0화 조셉 이야기 첫 번째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베네수엘라의 안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안개산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거지로부터 60마일 떨어진 베네수엘라의 깊은 정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정원을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원은 정글 속 가파른 절벽 위에 7,000피트 이상씩 자라난 식물로 산 위에서 성장합니다. 실제로 9,000피트로 솟은 산은 앤든 산맥 밖에 있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안개의 산으로 불리며 이 말굽 형태의 덩어리로 마치 북미 그랜드 캐년같이 25마일이나 되는 깊게 펼쳐져 있는 기다란 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떨어져 있고 도달하기 어려워서 1984년까지 실제적으로 탐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산 위에서 발견한 살아있는 희귀한 식물의 반 이상이 식물학술에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지구상에서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식물들이었습니다. 네블리나리아라고 불리는 식물은 땅의 두꺼운 줄기 위에 4피트 크기로 서 있는 큰 안티초크와 비슷합니다. 4피트만큼 큰 식충성의 피처식물, 거대한 지렁이, 그리고 특별한 장수에서 살아가는 긴 다리의 개구리, 많은 비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공기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많은 식물들은 자기 입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흙을 만드는 것으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작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생존이 필요한 식물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발명의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적 문제이든지 간에 당신이 창조자는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능의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의 헌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끼 먹는 것만 줄여서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누어 주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ITL 카드는 영혼의 기근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가 각박해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날카로워져 부딪히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것이죠. 주변 환경과 처지를 보면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BBN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5: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글쎄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6: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5: 그럼 뭐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시간이네. 그죠? 맞죠? 드리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니까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받는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학교를 주일 학교라 그래요. 주일마다 모인다고 해서 주일 학교라 그래요.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뭐예요?
6: 성경책이요.
5: 성경책입니다. 이러면 더 좋겠다. 성경 이러지 말고 성경책입니다. 네.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왜 배워야 되느냐. 목사님은 성경학교 교장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의 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은 여러분의 반담임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따라 한번 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해야 돼요. 배웠는데 확실하지 못하면 그게 진짠가 가짠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너는 옆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기 누구누구는 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누구누구는 배우고 너는 할 때 배우고 또 뭐라고요? 확신한 일에.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는 말은 확신하게 해서 그하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배우고 뭘 확신해야 되냐라고 하면 14절에 보세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할머니가 가르쳐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래요. 어려서 몇 살부터일까? 한 살? 배속에 있을 때도 돼요. 여러분들 배속에 있어도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가요. 배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속에 있을 때도 엄마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태교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엄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서는 정말로 갓난 아기일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할머니가 가르쳐줄 수 있고 엄마가 가르쳐줄 수 있고 또 아빠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럼 성경을 왜 가르쳐요? 이때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근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자 우리는 무슨 학교라고 그랬어요? 주일 학교인데 주일 학교 그럼 일요일마다 모인 데서 주일 학교예요. 예, 주일 학교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학교예요?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뭘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자, 유치부 어린이들은 혼자서 못 읽으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읽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동화책을 많이 읽어줄 거예요. 또는 뭐 Y 시리즈,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는 막 뒤따 사가지고 책장에 가보니까요, 책장 한 병이 가득이라. 공부하는 이 책들은 한 거 그런데 보여. 성경 그림책은요 있을 똥말똥 안 보여.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니까 어린이들 있는 집안에 책장 가득히 세상 공부하는 것은 가득 쌓여있어. 와 저거 몇 백만 원 들겠다 돈이.
7: 제 집에 가서 봤죠 어제.
5: 그런데 너희 집에는 못 봤다 책을 사실은. 다행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은데 성경 가르치는 책은요 거의 없어요. 회개하세요, 엄마들, 아빠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세상 공부시키는 거에 100분의 1만, 100분의 1만, 그러니까 100시간을 가르친다면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르치면요 성경 안에는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는 성경을 시키더니 아주 명문대 들어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애들도 성경을 시켜야지. 실제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인데요. 목사님 아는 어떤 분인데 저 시골에서 목사님 하셨어요. 시골이니까 학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읽을 책도 많이 없었어요. 성경만 부지런히 읽혔대요. 그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동기래요. 신학교 동기가 많아서 그 사람이 신학교 동기라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요. 그렇게 시골에서 막 혼자 아무 학원도 안 갔는데 이화여대 갔대요. 그 유명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학교 갔다고 전에 뉴스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성경부 시켜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자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성경은 뭘 배우느냐? 오늘 한 가지만 딱 아세요.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의 핵심은요. 성경의 핵심은 여기 나와요.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 기름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믿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바위에 가서 아 우리에게 아들을 내가 못하는데 아들 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바위에 가서 또는 나무에 가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성경학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느냐라고 하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 이런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장례식에 세 번 갔어요. 장례식 하루에 두 번 또 한 번 갔는데 여러분 박정구 지사님 아세요? 박정구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경주에서 장례식을 치렀었어요. 그래서 박정구 선생님은 이제 고아예요. 그런데 고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요. 우리가 다 형제가 되기 때문에 100명을 받았어요. 형제를. 아빠는 한 분, 하나님 아빠가 계시니까 형제를 100명이나 받았고요. 집을 100채나 받았어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집사님, 나 이 집에 가서 좀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하면 그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나 이 집에 가서 좀 방 하나 내주세요. 근데 방 안 내주면 그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부모와 자식에게 버림받고 나오면 100배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집을 얻은 거잖아요. 부자예요 이제? 네, 아멘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자 아세요? 감자?
8: 네.
5: 이 감자가요,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감자에는 이 눈이 있어요. 요 씨가 있어요. 감자에 눈 씨가 있는 거예요. 이 감자 이렇게 씨가 있는데, 이 감자가,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해서 놔두고 이제 내년에 심으려고 하면요, 겨울을 지나면 감자가 쭈글쭈글해서요, 한쪽에는 썩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감자를 칼로 잘라요. 칼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요 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땅에 심으면 이게 한쪽에는 막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감자의 요 생명의 씨눈, 씨눈만 있으면 땅에 딱 묻으면요, 이게 삭이 나고 꽃이 피고 밑에 감자, 이런 감자가 줄줄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져요. 할머니가 되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몸도 막 냄새가 나요. 이제 막 썩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죽잖아요. 땅에 묻히면 그냥 썩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서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썩지 아니할 놀라운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감자가 쭈글쭈글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냄새가 나더라도 생명의 씨만 있으면 살아나는데 감자가 아무리 싱싱해도 정말 싱싱한 감자 정말 하나, 이건 쭈글쭈글한 거예요? 하나도 안 쭈글쭈글하고 싱싱한 감자인데 이걸 땅에 묻으면 뭐가 없으면? 감자의 씨눈이 없으면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버려요.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재림도 부활은 해요. 생명이 없는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뭘 가르쳐야 되냐면 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자예요. 감자. 뭐가 없는 감자? 씨가 없는 감자. 씨눈이 없는 감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예요. 목사님 농부예요. 감자 씨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씨가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뿌려놓으면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하면서 물을 주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전도사님 오실 텐데 한 달 뒤에는 이제 전도사님 또 설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집에 안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 2부 순서로 이러면 게임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서 2부에는 위에 이제 2층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했어요.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2층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기에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좀 공간을 하나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또 전도사님하고 공부 11시부터 12시에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제가 어렸을부터 너무 잘하는데 어렸을부터 성경 너무너무 많이 배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성경 공부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뭘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구원을 얻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요, 장차.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불타고 사라져요. 그런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면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 안에, 은호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고의 인기가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어서 지옥 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8: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3: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8: 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JBBN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BBN을 소개하시고 BBN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를 우리들이 갖고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새로 사귄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받은 학대와 중독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에게 다 들려주었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또 외설물을 접하게 돼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필사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잘 지어진 안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에는 공격을 또 왼손에는 방어를 위한 의로운 무기, 의의 무기를 각각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고 이 보호해주는 것 성경 말씀과 믿음과 구원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크고 강한 세력을 대할 때는 넘어지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 영적 무기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대적과 싸우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때는 상담사나 전문 인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싸울 때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 갑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권능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주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그 ITL 카드의 뒷면에 보면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은 내일 아침 어디에서 발견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과연 정확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죽음과 영생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IQ도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인물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나 천재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성이 뛰어나도 인간이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위대한 천문학자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의 가슴에 있는 눈물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가 수학의 도식은 잘 풀어내면서도 남녀간의 사랑의 도식을 풀지 못해 쩔쩔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박스에 갇히게 되면 건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시간의 엔하브에 갔다가 그곳에 계신 어떤 집사님을 통해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 물리학과 출신이신 분인데요. 물리학과 출신들이 일반적으로 수리에 밝고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 물리학과 동창회에서 만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동창 하나가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 잘난 척하고 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2018년은 10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합하면 모두가 똑같이 2018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세니까 제가 태어난 연도가 1952년이거든요. 66 더하기 1952 하면 2018이 나와요. 제 딸의 경우는 작년에 32살이었는데 걔가 1986년생이니까 합하면 역시 2018. 우리 와이프의 나이는 공개하면 큰일 나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나이에 작년 나이에 여러분 출생 연도를 한번 합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2018이 나와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동일하게 20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연도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뺀 것이기 때문에 고로 태어난 연도 플러스 나이 하면 항상 그 애가 나오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제가 2019년 제가 67세가 되니까 당연히 1951을 더하면 2019가 나오는 것이죠.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떠벌립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댓글에다가 딱 한마디 달았대요. 야 이 또라이야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문제, 우리 모든 인생에 직면한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만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매달렸습니까? 그럼에도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만으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wisdom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인생의 참된 길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그 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도자는 길도자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번역한 단어가 하 로고스란 단어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그 말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정이 달려져 있고, 이 십자가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cross is foolishness.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It doesn't make any sense.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nonsense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일까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십자가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세상의 지혜는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바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추구하는 것, 십자가가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수치를 소개하고 있죠. 세상 지혜가 쟁취와 성공을 추구한다면 십자가는 희생과 버림을 추구합니다. 세상 지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개념이죠. 제가 페이트를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어떤 분이 왜 불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내가 짊어져야지 나의 죄를 어떻게 타인에게 덮어 씌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로 갔다고 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인간의 논리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짐을 지는 것이 죄에 대한 참 해결책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죄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산다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죄에 대한 짐은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즉 지혜가 폐지되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marvelous work, 하나님이 행하실 기가 막힌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혜는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meaningless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스칼라,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스크라이브스, 서기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옛날 번역에는 변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이 말씀 읽을 때는 무성영화 시절의 변사, 우리 이순유가 심순에 나오는 변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웅변가를 말합니다. 디베이트, 논리적이고 아주 수사학을 행하는 그런 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는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 근본적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똑똑한 모든 지혜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로 하고 디베이트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 억셉트해야 될 사건이지 절대로 논쟁하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따져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내가 논리적으로 어프로치하고 체계적으로 어프로치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의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귀찮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의 논리와 나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프로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을 억셉트하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프로치. 오늘 성경은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찾아가도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고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십자가가 참 능력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세상 지혜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실은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명한 철학자들을 청빙을 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아테네에 버금가는 철학의 본산을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헬라 철학적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과 헬라 사상이 혼합되면서 생각지 않던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성이죠. 합리성이죠. 리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헬레니스틱 위즈덤의 핵심이죠. 이 헬라 철학의 인간론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이원론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다. 근데 육체, 이 바디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이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이 방탕함을 낳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굴리건 학대하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음란에 빠지고 도덕성이 훼파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것은 우리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불렀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플래시가 악한 것이지 우리의 바디가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도덕적인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즈덤은 역시 어려운 단어지만 역사론적 이원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present age, 현 세대가 있고 the age to come, 다가올 세대가 있습니다. 현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어둡고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시대,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이 세대에 태어났어요.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존재였는데, 이와 같이 present age, 현 세대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대로 가져가게 하는 사건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현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하반부를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구원한다는 표현은 바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이 복음이 미련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쉬운 것도 복잡하게 이야기해야지 뭔가 미닝 있는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페이트 하신 분들 잘 아시죠? F-A-I-T-H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항상 반복합니다. Truly, truly I say un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생명의 능력 소유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파워를 나의 것으로 갖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렉 로리 목사님의 개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분을 소개해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특별한 분이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7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렉 로리에게는 He had seven stepfathers, 7명의 양아버지를 두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스카 로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생부는 아니지만 자신을 아들처럼 대우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을 따서 그렉 로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그렉 로리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 오스카 로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디에 사시는가 알아봤더니 뉴저지에 살고 있고 변호사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주말에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보내지 않겠느냐. 그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심장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좀 말해주지 않겠는가. 이 그렉 로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날카로운 지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He was so smart. so educated, so logical, so cynical about religion. 얼마나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논리적이고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인데. 그래서 마치 판사 앞에서 케이스를 프리젠트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 같이 산포를 가자고, 심장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산포가 필수입니다. 함께 산포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너가 이야기한 그 예수를 나도 믿으면 안 되겠느냐.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영접 기도가 끝난 후에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하트에 들어오셨다. 그 말을 들은 그가 너무 기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렉 로리를 데리고 자신의 심장 전문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제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심장에 모셨다. 그러니 나의 심장을 체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렉이 당황해서, 아니 아버지, 그 심장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권세가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이유는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22절에 24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것은 뭘까요? 표적입니다. 가시적인 것, signs. 그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대목이 유대인들이 억셉트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티칭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억셉트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스탬블링 블락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crucified messiah,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컨셉이 생소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제사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과 피흘림과 특별히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피흘림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절기 때마다 이 절기에 참여하면서도,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읽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까지는 어떤가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한번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믿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노력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한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은혜의 사건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본인이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아는 분이 있겠어요? 본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을 수여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ut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나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다른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

0: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요.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대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왜 공부를 잘했느냐? 본인은 선생님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답을 쓰면 점수가 좋은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기 때문에 시험만 보면 점수가 좋은 것입니다.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았대요. 점수가 너무 높은데 이 점수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택하려니까 아까워서 이 점수에 합당한 과를 택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택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대학에 입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본인 말씀이면 전혀 자기 체질이 아니더래요.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마치자 해서 사실은 MD로 그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자매를 만났는데 지금 부인이 되셨죠. 그분도 메디컬 닥터예요. 이 두 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병원을 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셨어. 18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며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사실 쉽게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서 그 중동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가능했느냐 물었더니 내려놓은 게 없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충격이 오는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만의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은 세상 길과 다르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이요 값진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리석다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어리석을 리도 없고 하나님은 연약할 리도 없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하게 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값진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만일 좀 제대로 갖춘 사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서급빠진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합당한 투자일까요? 얼마나 foolish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할 바로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처형당하시다니. 예수님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어요. 옷을 벗기면 벗기우지고 침뱉어도 아무 한가지 않고 마치 가장 무기력한 사람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처형당해 죽어가셨어요. He was so weak.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오늘날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핸드폰과 컴퓨터, 이와 같은 21세기의 개인통신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고립된 산간지역은 물론 사막이나 바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벤은 이 첨단 기술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현재 8가지 언어로 하루 24시간 365일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혜권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2: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마 자기 개인 집보다는 훨씬 불편할 텐데도 짜증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두 사람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짜증내지 않고 뭔가 설렘과 기대가 있는 표정으로 캠퍼스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반스홀 433호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3시 52분 새벽에 깨어서 제가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미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아래로 내려갔더니 자매님 화장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층 화장실 내려갔더니 화장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화장실에 3시 52분에 아무도 안 오겠지 하고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그 목사님이 갈 때까지 433호에 갔다가 그분께서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3시 52분에 깨고 나서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참 특이한 경험을 하는구나.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얘기치 않게 아침에 샐러드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저는 김치를 짜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샐러드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오전 말씀이 샐러드가 없는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주시길 바라고요. 15분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5절과 2장 8절과 3장 2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공동적으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2장 8절, 3장 2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세 절에 있는 말씀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3장 2절에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지 않고 신앙을 잃게 만들거나 냉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환난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둘째 마음밭, 돌밭에 뿌려진 밭,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여 불타 없어지는 그런 복음 수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코스타에서 분명히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환난이 오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돕는 이 사도적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호의와 항구적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호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불쾌하게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가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은 고난 성경에서 환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인론적 접근합니다. 환난에 대한 고전적 접근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15절로 68절 보면 집에 가서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냐면 죄와 벌의 이양 대립적인 죄와 벌의 잘 보세요.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그런 아주 인간론적인 그런 일대일 비례적인 그런 죄와 고난의 일차 방정식적인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명기적 고난 이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적 고난 이해 다음에 두 번째 고난 이해가 애가형 고난 이해. 애가란 말은 뭡니까? Lamentations.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보타지를 한다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걸 우리는 환난 가운데 애가형 접근. 환난을 애가형으로 접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죠? 지금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공평과 정의의 사역을 사보타지하고 태업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깨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9절.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태초에 보이셨던 그 큰 권능을 개인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답게 좀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동맹 상태 비활성화 상태에서 깨어나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사야 51장 9절 대표적인 것이 애가 시편, 시편 38편, 시편 44편, 시편 89편, 에세트라 에세트라. 많은 성경 구절이 그리고 시편을 잘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찬양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 잘 보세요. 시편 잘 보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고 하나님 잔뜩 띄었다가 한때는 이렇게 잘해 주시던 분이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다그치는 약간 애가형, 애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찬양을 약간 사탕 벌림으로 약간 립서비스 하듯이 하는 그런 찬양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순전한 찬양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흔히 찬양이라는데 그건 약간 미슬리딩한 타이틀입니다. 시편은 뭡니까? 탄식이 굉장히 많은, 물론 마지막이 장조로 끝납니다. 다시 좋은 걸로. 마지막이 잘 끝나. 그러나 약간 그 봉합이 약간 덜 된 채로 끝나요, 대부분이. 뭔가 약간 아직까지 충분히 공의가 만족이 안 된 상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시편 잘 보세요. 150편 중에서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곳은 몇 곳이 있어요. 워낙 찬양 안 하니까 소업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시편 150편. 인간이 찬양을 잘 안 하니까 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안 하면 혼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박살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좀 약간 겁주는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넘쳐서 와 하나님 진짜 너무 좋다. 이건 시편 84편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찬양은 뭡니까? 앞에 찬양했다가 하나님 붕 뛰었다가 마지막에 와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 14절.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세요. 굉장히 사사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해내는데 한 절 자체가 보통 다섯 절만큼 많은 내용을 그냥 숨도 안 쉬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 엄청나게 개인기 있던데 그 개인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 앞에 압제를 당하며 낙타 기동부대에게 사정없이 유린당하며 곡창지대 모두를 넘겨줬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하자마자 기도원이 바로 가시도치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비참한 미디안 압제로 7년 동안 우리가 유린당하는 이런 참담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애가형.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뭐냐? 애가, 즉 하나님 탓을 돌리는 저항문학. 근데 성경은요 이런 저항적 탄식의 언어, 대들모의 언어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탄식하는 사람을 불신앙으로 단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돋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저항의 언어를 토해냈던 기도원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큰 용사로 삼아내십니다.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는 저항적 언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그 그늘 아래 있습니다. 저항적 언어를 가진 사람을 그 라합 같은 베못 같은 니고야당 같은 그런 저항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큰 목사님들은 달래가지고 애완용 동물처럼 잘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목사님은 가시돋친 저항의 언어를 내뱉는 목사님들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거느립니다. 그런 가시돋친 저항의 언어를 내뱉은 사람들이 용사가 됩니다. 세 번째, 이런 하나님 탓이라고 막 대놓고 하는 이런 저항적 애가 접근 외에 욥기 같은 고난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고난신비주의는 뭐냐면 크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애가 문학의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룰을 어길 리가 없는데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 가장 의롭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희생자가 되어서 7남3녀를 하루에 읽고 본인은 의료보험도 안 되는 치명상을 읽고 사회적으로 생매장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욥은 하나님께 천상법정의 하나님을 우주적 국제사법재판소의 하나님을 기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소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또는 피의자로 이제 신문되어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욥의 그 기소를 다 들으시고 마침내 자극받으셔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하나님 나타나주시고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네 숨은 죄 때문에, 네 자녀 죄 때문에, 네가 인간 자체의 죄성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서 회개하라고 막 서빙고 막 그 지하 막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하듯이 엄청나게 고문해가지고 초중을 합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No way! 이 모든 고난은 내 죄와 상관없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 신원해 주시오. 이 모든 죄가,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이 진짜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동방에서 가장 의인, 악에서 떠난 자, 명철이 가득 찬 자, 그 욥을 칭찬하던 때는 언제 갔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약간 시치미를 뚝 떼시면서 70여 가지의 창조신학적 질문을 막 우주 전체 물리학부터 동물 생태학부터 막 질문하면서 70여 가지 질문해가 욥이 대답하려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항복하면서 나오는데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욥아, 너는 죄 지은 사람이 벌받는 이런 인과법칙, 이런 연기론, 이런 불교적인 그런 연기론, 인과응보법칙만 존재하는 창조세계를 너는 생각했나? No way.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내가 지은 창조 세계 안에는 죄 짓지 않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내가 지은 세계다 라고 말함으로써 요업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임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요업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다만 요업은 근본 주장에서는 잘못이 없지만 근본 주장을 제기하는 말버릇에서 약간의 금방진 죄가 추가된 대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그는 견책과 주의 경고로 끝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업은 형을 살지 않고 태도가 약간 불순하다는 약간 가벼운 책망만 받고 꿀밤 한 대 맞고 그냥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요업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창조의 신비에 속한 고난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blind by birth 나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9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면은 지금 김혜근은 요한복음 9장을 말한다 라고 이해의 빛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논쟁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가 말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불구로 태어난 것,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창조 중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미완성 창조 작품임을 하나님의 창조가 더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창조의 신비에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6절, 7절을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환자에게 발라주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과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 같은 치명상을 가지고 함몰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푹 꺼진 상태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매우 상상도 초월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창조의 가정에 in the middle of 창조 지금 이 사람 창조가 끝난 사람 아니다. 신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모든 이 땅의 연약함과 불행함을 창조의 신비로 접근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보세요. 욥기가 만일에 죄 있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만이 벌 받는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징벌로 받는다. 만일 이 논리밖에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욥기가 없다면 이사야 53장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 뭡니까? 4절부터 7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욥기적 상관 죄 있는 사람만이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 큰 논리적인 맥락 안에서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창조의 신비 안에 있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이 환란의 의미를 세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명백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환란 당하고 있는데 고난 신비주의로 자기를 욥기랑 막 상황을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석학적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명백한 신명기적 인과응보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볼 때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신명기적인 고난 사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 시험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약속과 달리 1장부터 10장까지 시험 나온다고 그래놓고 시험을 11장부터 15장 내면은 이때 막 애가행 저항하는 거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거는 탄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소송감이에요. 학교의 그리븐스 커미티, 원통위원회에 소송해야 돼, 이거는. 교수가 약속과 달리 시험 범위를 틀려서 우리를 물먹였다. 자, 이런 건 애가 행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민원 사항들, 공무원이 사보타지 해가지고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막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가부가 마침내 민원 성리 해가지고, 아, 귀찮은 그 귀찮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함을 인하여 결제해주고 가부의 신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조리한 상황에 간섭해달라고 인터벤션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19년 3월 1일 날 막 독립 만세 울는 거 이런 거는 애가행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런 걸 우리는 밀턴형, 밀턴식, 존 밀턴이 이런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가졌습니다. 모든 불행도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약간 그런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식민지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가산이 막 당진되고 우리 집안이 박살나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이 부조리한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애가행으로 저항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 문제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두 군데 산란 받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고난받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동족으로부터 고난받았는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적 충성심을 바치면서 그 로마의 모든 혜택을 누렸던 유력 시민들이 로마 황제 대신에 또 다른 임금 가이사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자마자 로마 황제 충성심으로 결속된 데살로니카의 공동체 에토스가 와야 된다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계 만민이 다 경배하고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칭찬할 때 로마 평화가 최고라고 칭찬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 황제가 주는 구원과 다르다는 걸 말함으로써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입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게 만드는 역전을 일으킨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환란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 냉담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목양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로마서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란 말이 나오고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의 문서에만 나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출입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니 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 원리 ABC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 ABC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왕실의 금기를 깨뜨리고 해리 왕자와 메진 마클 미국분 결혼을 한 것 뉴스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한 가정 또 한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듯이 가정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먼저 세워주신 복된 가정, 복된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정, 이웃의 가정이 됐든 내 가정이 됐든 이 가정의 주인은 호주나 가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다 꿈꾸고 소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먼저 존재 출생했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보시고 하와가 독초하는 것, 즉 여자가 독초하는 것 좋지가 않아서 남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네, 성경에 보시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결혼은 성경적이며 결혼은 굉장히 복스럽고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가족,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남성과 한 여성, 두 사람의 결혼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연한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세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일부 다처 또는 다처 일부. 일부 다처는 그랜대로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 중국의 티벳 지역에는 경제가 워낙 열악하니까 장가를 가려면 신부에게 사돈댁에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형제가 여인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한 남성과 한 남성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것, 결혼은 성경적이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은 성경적이고 결혼은 복된 것이고 결혼은 축복이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싱글로 지내기를 그냥 아예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싱글로 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있었고 4장에 가면 최초의 살인자였던 카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카인의 후손들은 노 땅에 옮겨가서 성을 쌓고 도시 문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죄의 창상을 그들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를 시작을 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세속적인 문화가 시작되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한 최초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하셨고 결혼을 인정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아니요, 이제는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돼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원리,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성경적인 가정 또는 결혼의 원리 ABC는 무엇인지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A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는 Advice 또는 Advice, 하나님의 권고와 조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신 후에 두 사람에게 Advice, 즉 Advice 또는 권고, 조언,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싱글이든 결혼하기 전이든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혼자 있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행로, 인생의 여정들을 지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미 부부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부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살고 있고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다 하와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드바이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좀 거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권고를 주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 최초의 부부, 최초의 결혼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자로 등단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어드바이스,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줄이면 땅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땅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 자, 그럼 좀 더 쉽게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지구, 살기 좋은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대대손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원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러분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웃이 있고 경쟁자가 있고 이웃나라가 있어야 경쟁하고 정복하고 뭔가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담 하와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쟁도 없었습니다. 싸울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까지도 흑암이 있었다. 1장 2절에. 거기서 말씀드리는 이 흑암이란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 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고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을 사탄이 언제 와서 유혹하고 시험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복하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다산과는 거리가 먼 시대에 한국의 인구가 정말로 심각하게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대상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다산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주시기 위한, 2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주셨습니다. 그럼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개념 속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많이 낳아 키우는 건 고생이다, 가지 많은 나무 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복을 주셨고 다산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 이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목회도 잘 하셨고 목회 일생 목회하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내 평생에 후회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녀를 딱 하나만 낳고 그것으로 끝.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보면 자식이 하나인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후회가 막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한두 번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면 하나님의 이 결혼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는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첫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 어드바이스에 또 따라오는 A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리면, A라는 단어 admit,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귀울려 듣지 말고, 아, 오늘날 21세기는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과 상관없는 먼 옛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야기만 해당되는 이야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admit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Admit,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원리는 6천년이 지난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흘러 내려왔지만 여전히 동일하다.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 가정을 향한 원리, 결혼을 향한 이 부부들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도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고의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admit,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젊은 부부 여러분들, 나 편하자고 그냥 하나 낳았으니까, 우리 시댁이나 친부모님께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 멀티플, 다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어드미트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들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이 가정,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단어 ABC의 B, blessing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B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B, AC가 되어야 되는데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그냥 ABC로 정했습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서 제가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참 우리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세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첫 번째 부부, 첫 번째 결혼, 최초의 가정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And God blessed them 그랬습니다. And God blessed them. 아담과 하와를 복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이 직업이란 말을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vocation, vocation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먹을 것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출근해서 돈 벌어와서 여보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월급 받았으니까 옷 사러 갑시다.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운 말씀으로 풀어드린다면 너희들 월급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 모든 거 다 예비했다.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지상에는 독초나 뭐 독버섯, 해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먹기만 하면 가서 팔만 뻗으면 온갖 과일이, 심에 있는 과일들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대지방에 가면 저 열대지방, 적도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왜 게으르고 가난한지 아십니까? 나가면 먹을 거 있는데 뭐로 출근합니까? 뭐 경쟁사회에 가서 대학에 뭐 머리 싸매고 가서 공부할 필요가 어디냐 이거. 먹을 게 다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에게 먹을 것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면 첫 번째 28절에 있는 겁니다. 29절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돈 걱정 말고 살아라. 너희들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다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부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니 나 할머니가 됐는데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미 자녀를 낳아 키우신 분은 생육하고 번성한 거 다 의무를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전히 나이 어르신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땅을 지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일, 이 사명,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복으로 내 인생의 존재 목적, vocation,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돈 벌라고 하나님이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 주시고 하와를 벌 주시고 아담을 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언급하십니다. 뱀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고 하와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시는데 남자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가족을 부양할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필요는 이미 끝이었습니다. 다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만 위해서 살아갔냐?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직업을 위해서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뭐냐? 연봉 좋은 직장 가려고.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한국 국민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대학 가서 뭐 뜻한 포부를 이루고 좋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상식적으로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명히 이 땅에 부부로 결혼한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꼭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교사가 되든 농부가 되든 어부가 되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든 하늘에서 일하든 땅에서 일하든 바다에서 일하든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 보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서양적인 개념에서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와전돼가지고 직업하면 뭡니까? 아, 돈 잘 버는 직업 가야 되겠다. 연봉 좋고 대우 좋은 그런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정도의 가치에 그렇게 살다가 끝마칠 것입니다. 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초의 목적, 최초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목적, 선하신 동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여러분, 다산하고 번성하는 거 결코 이게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고 이거 그냥 흩어 그냥 아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인구는 날마다 늘어갑니다. 여러분, 유럽에 제가 80년도에 갔을 때 얼마나 이 유럽에 프랑스, 독일 굉장히 많은 이 유럽에 이 무슬림들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의, 여러분의 자녀의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 잘 발견해서 그 아이를 후원하고 지도해 주시면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8장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는 이 목적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으면 그 아이가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농부가 되든 예술인이 되든 교육인이 되든 군인이 되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 사명, 이 직업, 원래의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돈의 목표를 두고 한다면 인생의 목표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키우실 때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입각해서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어드밋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복이구나. 돈을 위해서 쫓아가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이다.
0: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강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선 당신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있는 때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준 거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게 그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그게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됐다는 거.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인간의 방해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2: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0: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 때로 한 사람의 일생을 그 딱 한마디로 그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거북선 딱 이 한마디로 그분의 일생이 다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러면 훈민정음 반포 딱 이 한마디로 세종대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일생을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평생 거북선 만드는 것밖에 한 게 아니고 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는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딱고 한마디로서 그분이 어떤 장군이었고 그분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딱 이런 식으로 그 몇 문장으로 그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 이분은 이런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딱 그 한 줄로 설명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돈 그렇게 돈만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신 분이다 설마 이렇게 요약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삶을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일을 가지고 요셉을 이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표현인데요. 이게 너무 저에게 그 와닿아가지고요. 이걸 내가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을 요약해 놓은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요셉의 일생이 딱 두 구도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도는 뭡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런 측면이 하나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구분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방해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일생을 정리해 놓은 앞부분을 보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인간의 방해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데반의 분석 그대로예요. 요셉의 삶에는 참 주변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대놓고 요셉 인생을 방해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잘못된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아들에게 결국은 누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나오는 채색옷을 화려한 옷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그렇게 그 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의 편애가 그 요셉 형제 관계를 다 망쳐놓았고 이게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다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4절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참 이게 우리 부모들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되라고 해준 거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게 그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그게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됐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꾼 역할을 했던 게 그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그러지를 않나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지를 않나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요 늘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 질투라는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부교역자들을 제가 질투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가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저보다 성격이 더 좋고 저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 때 거기 얘가 막 그냥 질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설교도 잘 안 세우고 저기 뭐 한직에 가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만 그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동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 방해꾼 역할을 해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애굽에서 그렇게 어린애가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그 또 이상한 여자 그 보디발의 아내 이 정말 이 여자 이거 주체가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좀 반듯하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 아이고 이 참 나이 들어서 그 주체가 아닙니까? 그 뭐 어린애한테 그렇게 맨날 그 허벅지 들어 올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어린애를 갖다가 성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장한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니까 세상에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순결한 애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린 게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여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 요셉이 인복이 없어도 어떻게 또 이런 주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냥 후덕한 그런 좋은 주인 아줌마가 많을 텐데 그런가 하면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간원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막 요셉의 일생은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겪는 고생이 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귀한 게 그렇게 하고 요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한마디가 더 붙는 거 아닙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꼬리표처럼 붙는 이게 요셉 인생을 대반전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게 그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러 이렇게 요약하는 건 참 이게 적실하다고 보는 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할 때 꿈의 사람은 그러면 요셉 그래야 답인데요. 사실은 그거 정답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요셉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그 특징 짓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계속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반복해서 특징 짓는 건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그 황당무계한 요셉의 꿈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특징, 여호와가 함께 한 인생, 여호와가 함께 하심, 여호와가 함께 하심. 스데반이 9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이 고백, 이 기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막 평생에 그냥 인복 터져가지고 막 감옥에도 안 가고 안 팔려가고 비단 옷 입고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부모 유산 받아가지고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요. 비록 참 인복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고생은 하지만 그 모든 환란 고비고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대반전으로 이루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삶을 쭉 점검하면서 그 감격이 되는 게 뭐냐? 그 요셉의 삶의 특징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감격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요셉의 특징만 아니네? 저도 여러분도 이미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실패의 자리든 어떤 모함당해서 눈물 나는 자리든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요셉은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그는 실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우리는 우둔해가지고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요셉이 누렸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삶 속에 실제로 인식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고 그 벌벌 복수당할까봐 떨고 있는 자기 배다른 형들에게 던지는 요셉의 한마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걸 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이런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 절망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으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아픈 삶의 현실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요, 이제 뭐 올무에 갇힌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들이 만든 특례법이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자는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예전부터 이 구절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세상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도 예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은 다 해요. 차이가 뭐냐? 우리 다 창문 닫고 해요. 들킬까 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지금 위기를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창문을 젖히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적들 보라고 창문을 젖히고 하는 이 기도 행위는요, 지금 그 정적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골리앗 무찌르겠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그거 무릅쓰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데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알고 봤더니 우리 익히 아는 이 말씀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물맷돌 들고 자기가 그 양 지킬 때 그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맷돌을 휘젓는 것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설픈 도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골리앗이 막 대가리가 워낙 크니까 그 맞추기 좀 쉬웠던 거 사실이에요.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경험을 떠올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 항복하고 오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 좋으면. 그 맨날 그 눈 뜨자마자 큐티 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결정적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결정적으로 정적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믿음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데. 아, 그 비싼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막 시동 걸고, 하, 이 비싼 차는 역시 시동, 엔진 소리가 달라. 그렇게 하고 기아를 중립에 넣어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울리는 그 비싼 자동차가 지금 시동이 걸렸으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지 바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아 중립에 넣고 시동 걸고,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뭐 그 자동차 엔진 소리 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맨날 이 송림고등에 그 강당에서는 막 믿음이 막 너무너무 충만한데 막 본당에 들어오려면은 뭐 한 40분째는 와야 되는데 40분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 막 믿음이 지금 오늘 막 충분히 작동하신 거 아니냐고요. 체육관 빼고. 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엔진까지는 걸었는데 내일부터 삶 속에서 이 기아를 일단에 넣어야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아를 중립에 넣고 맨날 찬양 소리가 엔진 소리랑 좀 비슷하네요. 아, 좋아. 그러면서 가사가 주옥 같다고 틈만 나면 또 그 설교 다시 또 듣고 하면서 아, 목소리가 쉬었군 이러면서 그 자꾸 그 설교만 듣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작동이 되고 복음의 시동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기아 1단에 넣고 이 무섭게 능력 있게 돌아가는 이 시동, 그 엔진에 내 삶의 바퀴가 아버지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내 삶에서 굴러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게 바로 그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그 별명을 하나 붙이라 그런다면요, 저는 요셉이 내비게이션 인생 같은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개입시키는 인생은 내비게이션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아줌마한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누군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목소리만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는데요. 아, 내가 어떤 데 감동을 받느냐. 이제 이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주인이 목적지로 한 데까지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우회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막 뭐 궁시렁 게 문제 어떻게 이따위로 하냐 그러고 막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안내하는 내가 그냥 한심하다 그러고 막 그냥 궁시렁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딱 좌회전해야 되는데 주인이 우회전하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우회전한 잘못된 그 길에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하고 옆에 타고 있는 자기 마누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옆에 타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계속 막 그러면 그 운전 위험합니다. 그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다 덕스럽고 인자한 그런 형제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눈도 보니까 뭐 집안 구조 복잡한데 형들은 그렇게 질투에 화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어느 날 눈떠 보니까 지금 애굽에 종살이로 와 있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요셉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게요, 그렇게 저질러버린 그 현실 앞에 과거를 놓고 내가 이것들 죽여버리겠다, 복수하겠다, 내가 탈출하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미 그렇게 어긋나버린 그 인생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맨날 그 막 그냥 우울증 오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얼굴 험상궂으면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기왕에 그 이상한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인데 그 어떡하겠습니까? 뭐 맨날 그 눈 마주치면 막 윙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징그럽게 다가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요셉이 어느 날 눈뜨 보니까 감옥인데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잘못 어긋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되, 특히 대인 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 앞에 지금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요셉의 잘못된 대인 관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설교를 반증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해 주세요. 딱 지난주에도 그걸 경험했는데요. 아, 이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장소로 빌려 쓰고 있는 이 송림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빌려 쓰니까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압니까? 투서가 하나 날라왔대요. 내 그 투서를 내가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요. 너무너무 민망한 투서가 날라왔는데, 내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저는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교회 복지관에 돈을 횡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직원들을 압박하여 돈을 빼내는데, 이것을 알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직원을 지금은 새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그가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도둑으로 알려져 있다네요. 그 이런 황당한 투수를 봤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리고 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잊혀질만 하면은 이런 모함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분도 지금 페이스북에다 지금 이찬수 목사 공금 횡령했다고 도둑이라고 또 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댓글 또 막 쫙 달렸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또 그 공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모함하니까 이분 막 내 설교도 인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밟으려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당연히. 왜 맨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분이요,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구조상 담임 목사가 그 재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내가 뭐 또 횡령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데, 우리 교회 복지재단 직원은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관여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뭐 감정이 아무렇지 않았다 이런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분이 투서를 쓴 게 이게 지난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하필 지금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식하기, 이 설교를 다 듣는데 왜 이때 투수를 보냈을까.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하나님 뜻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이런 설교를 말만 갖고 떠드는 목사인지, 진짜 네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목사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올려드렸냐 하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 주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0: 뭐 막 그냥 분노가 생기고 하는 건 다 없으시고요.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을 더 잘 다듬어 가지고 누가 뭐라고 시비 걸더라도 흠잡히지 않도록 더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겠다. 또 물질적으로 제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투서 보내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미워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왜 이런 병든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그냥 수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우리를 파괴하는 흉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대인 깊이 사람을 불신하고 또 우울하고 이러는데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면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요셉은 어릴 때 성숙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그 어린 사춘기에 보고 네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그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미숙하게 짝이 없던 그런 그 어린아이였거든. 사춘기. 자, 창세기 37장 2절을 세번 6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거 얄미운 인간 아닙니까, 이거? 형제가 아니고 제일 얄미운.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받을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걸 지금 떠벌리고 있는 요셉이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었고 막 입을 그냥 확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요 얄밉습니까? 9절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모든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하면 되는 걸 왜 그 수많은 별 중에 열한 별만 자기에게 절합니까? 자기 형들이 열한 명이거든. 우리 말에 그 매를 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인신매매 형들에게 이거 애굽에 팔려갈 짓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숙한 철딱서니가 없는 그 눈치가 없던 인간이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이 대신이 될 만큼의 그런 인격과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세상에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성폭행 그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다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흉기가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이거를 받으면 이건 나를 성숙시키는 고마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저께 그런 교장 선생님에게 투서를 보낸 그 사건이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학교가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저에게 또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 설교할 때 예화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고마운 투사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예화를 제공해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도록 하면 그런 날 밟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 고마운 걸 또 한번 경험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싱글 와이프라는 그 프로가 있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우연히 너무 우연히 그걸 보게 되고 이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싱글 와이프가 뭐냐 보니까요. 부인 아내 혼자 그 여행 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본 그날도요. 아내 혼자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걸 이렇게 쭉 이제 그 보여주는 건데요. 그 주인공 여자분이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자상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막 남편을 모든 걸 의지해서 다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자기는 이메일 주소도 하나 없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일본 가서 그 뭐 요 어플을 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 스마트폰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숙소까지 제가 보니까 그 지하철 타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일본말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죠. 그래서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역을 막 묻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 또 타가지고 또 한참 탔다가 또 도로 내려가지고 반대로 가는데 이 여행 초보자들의 특징. 짐은 또 왜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혼자 들지도 못해요. 이거를 들고 막 계단에서 낑낑거리고 막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계속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참 그 대단한 게요. 막 이렇게 손짓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해버려요. 무슨 영말이야! 막 그러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자기 말로. 뭐 그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먼 것 같지도 않은데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막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그 호텔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요. 하, 이 땀도 닦고 막 얼마나 이제 안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무 그게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잠깐 멍하게 있다가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펑펑 우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 이분이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서러워서 운 건가?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운 건가? 그게 아니래요. 그 왜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펑펑 울었나 보니까요. 이분이 길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그 사람들의 손길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 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오는 내내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좋을 텐데 고비고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니 그래서 감격해서 그렇게 펑펑 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심심해서 켜놨다가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30살 때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결혼도 안 한 제가 보따리 두 개 들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시민권 반납하고 배수에 지나친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점수 써주는 교회도 없고 90년에 주일 됐는데 갈 교회도 없고 너무너무 난감하게 서울 생활 생전 처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7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긴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 잠깐 손가락 하나 아 저 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고 자기 길을 간 짧게 만난 인생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그 프로를 보다가 알게 되니까요 제 가슴도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아버지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임종은 앞둔 여러분의 마지막이 막 분하고 울분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삶이 아니라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날 괴롭히고 내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 성숙을 다듬는 도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 속에 맑은 영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음악들을 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찬송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는 세속 음악이라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연주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 성령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3번째 시간. 교회 자립을 위한 각 교회와 선교회의 조치는 강경했고 대대적이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없진 않았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1: 교회 자립이란 것은 당연히 재정적인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재정 자립이란 것은 바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해 불만을 일수하고 보다 건실하게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나 그건 그리 말처럼 쉽지 않았다.
2: 그래, 요즘 평양시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
3: 지금 교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2: 무슨 일로?
3: 다름이 아니라 그게 말입니다. 교회마다 자립이니 뭐니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게 그리 말처럼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놈들이 뭔 교회에 바칠 돈이 있다고 하는지 원.
2: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인가?
3: 몇몇이 교회 헌금을 바치면 서양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대를 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2: 반대?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간다?
3: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놈들이 얼마나 돈들이 있다고 매주 헌금을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그래, 지금 교회 사정이 말이 아니겠구만 그래.
3: 그야 이럴 말씀입니까요? 얼굴들이 똥 씹은 모양들입죠. 이 가사 한번 보셔야 하는 건데.
2: 그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겠구만.

0: 아니, 이거이 교회가 미혼 사람 때문에 이렇게 뒤숭숭해서리 이거이 오케 되는 거인데, 아이고.
1: 이래만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아, 자리비니 뭐니가 막 이래 끝나비는 겁니까?
0: 이래 해서 무렇게 하갔나? 고조 하나님께서 무의가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은 고조 이럴 수밖에.
2: 아이고, 고조 얼굴엔 뭐 얼굴이 주름을 그려놓고 있네.
0: 아 보면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뒤숭숭해서리 그렇지요.
1: 마 교회 어르신들은 다른 말씀 없었습니까? 방법 같은 거 말입니다.
2: 아직 말씀들이 없구만 기래.
0: 그저 길선주 장로님 뭐라고 하십니까? 조사로서 가만 지켜보고 있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래예. 저 뭐라 말씀을 안 하셨는겨?
2: 지금 기도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만 기래.
0: 기름 한동안 안 나오시겠구만 기래요.

0: 아기래, 아직도 기도 중에 있으십니까?
1: 예, 아직도 기도 중이십니다.
0: 뭔 말씀이라도 있으셔야 우리가 대처를 하든가 하디. 아휴, 이거 그냥 답답하소리, 그냥.
1: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곤 하셨는데 이번도 기대를 해봅시다.
2: 그렇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문제 해결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내셨던 겁니다.
3: 교회 자립으로 성도들 가운데 불신이 쌓여질 때 미국 선교사 한 명이 폐렴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신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몸을 돌보다가 폐렴에 걸리게 됐고 결국은 고향이 아닌 이국 말리에서 죽음을 만나게 된 것이다.
2: 당시 선교사들의 죽음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풍토병이란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도 감히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폐렴 같은 병은 전염이 되기도 했지만 걸린다고 하면 바로 죽음이란 공식이 성립이 되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4: 아이고, 좀 뭐 난리가 났나고.
5: 네, 뭐라요? 아고, 뭔 일들인데 그러는 거야요?
6: 아, 글쎄, 의사 선생님께서 죽었다는 것만기래요.
5: 아이고, 의사라면은 그 누구를 말하는 게야?
6: 아니, 그 있지 않아요. 파란 눈에 수염이 난 미국 선교사예요.
5: 아고, 그 의사가 와 죽었습니까?
6: 아, 글쎄, 폐병으로 죽었다고 알았네까.
5: 폐병으로 말입니까? 거저거 얼마나 칠칠치 못했으면은 그 그런 병에 걸려서 죽네. 곧 잘 되셨구만 기래.

0: 주모, 여기 술 한 사발 더 주시라요.
1: 예, 어디, 예.
2: 저 어디 뭐라고, 그 고마 마시라요. 아, 지금 의사 선생님 초상으로 다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웬술을 그리 마시오?
0: 가자고 죽을 만하니까니 죽은 거 아니겠소?
2: 뭐이가 어디래요? 당신은 그 교회당에 나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0: 네네, 이제 교회당 끊었시오. 그러니까니 뭐 자기 잘못으로 죽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술 못 준다고 하지 말라구요.
2: 아니 저기 이 사람이 그 니 뭐라구요? 그 의사가 와 죽었는지 알고 있어? 그 의사는 우리네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그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제법 든 후에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젊은 시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공부했던 시기가 적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한 공부라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주어진 우리 생애 남은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학습이라면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BBM 무료 성경대학은 여러분의 이 같은 자율적인 신앙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방문하셔서 무료로 등록하시고 바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강의는 전 과정이 모두 무료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움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시발지인 땅은 이태리 반도로 한반도와 땅이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1000년간 세계를 지배했지요. 그 비결을 일본의 여성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란 책에서 썼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관용과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도 로마 군대는 항복하는 적에 대해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거기에 여비까지 챙겨주었다고 하며 또한 로마군에 입대를 한 사람에게는 즉시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이 로마 천년 역사를 이루게 한 마음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BBN 청취자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삶일지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너그러움 관용으로서 각박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라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2: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토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3: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13장, 지난 시간에 좀 앞부분 그리고 서론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겉옷을 옆에 두셨습니다. 즉 그분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셨던 것입니다. 그 위에 수건을 취하여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매우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종의 신분을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려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연구하면 우리는 노예에 관한 규율을 배우게 되는데, 히브리 노예는 6년간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자유롭게 되는 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만일 이 기간 동안 그가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갖게 된다면 주인은 그 노예는 자유롭게 하지만 그 가족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예가 계속 머물기를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주인과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0: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의미로 문설주에다가 그의 귀를 뚫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종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될 수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의 놀라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이 되시는 것이죠. 자,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성례이며 우리는 발 씻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잘못된 점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겸손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며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해석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지만 저는 이것으로서는 그 깊은 의미를 나타내기에 충분치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히 이것이 겸손의 한 예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8절로 가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 씻김이 없으면 그분과의 어떠한 교제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수건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씻김이 없이는 여러분은 그분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으며 그분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도 그 만찬을 통해서 그 만찬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찬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씻김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씻김을 당한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씻기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깨끗게 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의 가벼운 문제로 취급합니다.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건대 발이 걸음을 말해주듯이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며 이것은 고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용서와 권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13장 9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처음에 그는 발을 내놓지 않았더랬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이구 그냥 커다랐다 싶어 그냥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손도 내밀고 머리까지 이렇게 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만일 것이 여러분 교제를 의미한다면 베드로는 그것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달라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씻은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훌륭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불행히도 번역자가 그 차이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나오고 있고 그 번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차이를 두어야 할 단어를 좀 소개해보면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데 그 목욕한 자는 그 헬라어로 본 닙토거든요. 이것은 씻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중목욕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집으로 와야 됐던 거죠. 그의 집에는 그가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 또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통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목욕을 하고 집에까지 오면서 발이 다시금 더러워진단 말이죠. 따라서 비록 사람이 목욕 후 바로 온다 해도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씻겼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목욕 곧 중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을 때 우리는 또한 더럽혀지고 불결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는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신자도 조금도 더럽히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더럽다면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 것은 교제를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씻겨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그러므로 자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동의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의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 입술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자를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 냉담, 무관심, 사랑의 부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발을 씻기 위해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의 손 안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잘못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나가서 똑같은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을 주님의 손 안으로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내민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 어떤 의미인가? 또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 목욕한 자는 그래서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쭉 나누었어요. 이제 1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말씀하시면서 다는 아니다. 이 유대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의 배신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한 유다가 목욕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유다는 결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좀 길게 볼게요.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가서 자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모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교리들로 가득 차 있을진 모르나 우리의 발에는 아직도 냄새가 난단 말이죠. 형제 여러분, 씻지 않은 발만큼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이 없잖아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봉사 중에 일부가 그다지 향기로운 냄새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죄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들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보면 도움이 될 터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한 형제가 죄에 빠지면 그는 신령한 사람에 의해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픈 곳을 때리고 그를 비평하는 것이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바로잡는 것은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요구된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때에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교회에는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셀이 진정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쫓아갈 때 우리는 발을 서로 씻길 때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하기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발을 씻는 그러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워졌을 때 언제든지 그분께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 그것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의해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발을 그분의 손에 내미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이끌어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제가 없이는 하루라도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하여금 그분과의 이러한 교제가 깨지지 않도록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차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있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과 같았어요. 그들은 놀랐고요. 그런 것이 당연했겠죠.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 작은 무리 위에 비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8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방금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들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한 선생은 한 교사이며 그는 믿어지도록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이 받쳐져야 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는 또한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전혀 갖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계시인 겁니다. 그는 더러워져 있고 그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더럽게 뒹구는 곳으로 돌아간 한 마리 돼지와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는 토한 곳으로 돌아갔고 또는 그는 더러운 곳으로 돌아간 그러한 아주 그 더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는 다락방의 그곳에 있었고 그는 그의 발을 씻김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씻김 받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거절을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과 복습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편에서 희생을 말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 피는 모든 우리의 죄를 씻기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피는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피는 형벌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로서 깨끗이 하는 것은 피에 대한 인간의 편에서 나름대로 다시금 우리가 성결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자범죄들이 다시 한번 물을 통해서 씻김을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서 벌써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여도 미련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삶의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은 내일이 오기를 바랐지만 그들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왔고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에 한동안 나오셨던 분입니다. 한 분은 관악팀에서 드럼 치셨던 형제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 동네에 살면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나온 자매님이십니다. 아,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뭔지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오늘 팔팔하게 살아있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피면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는 말과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산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어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중요한 날은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보람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오늘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일을 언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니고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구원 받는 그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한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삶이 더 복된 삶이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이 더 복된 삶이었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일에 아무리 매달려도, 여러분 죽은 뒤에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일 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또 다른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농부였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었는데, 성공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래오래 잘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죽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그들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결국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 고통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당할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나쁜 것 버리는 일, 그 일을 우리는 오늘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 재앙을 보냈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 가게 해줄 테니까 빨리 이 개구리들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좋습니다. 언제 이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해드릴까요? 물으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해달라 그랬습니까? 내일 해달라 그랬습니다. 내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해달라 그러겠어요? 지금 빨리 해달라 그러겠죠? 근데 그 개구리 때 얼마나 여러분 개구리가 온 사방에 천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건 빨리 없애야죠. 그러니까 내일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바로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버릴 줄을 모릅니다. 아,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버리지는 않아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데 자꾸만 내일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버리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버리면 더 좋고. 그런데 내일, 다음, 자꾸만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안 좋은 것, 그 나쁜 것이 죄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것, 나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내일까지 미룰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을 잘 못 빼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꾸만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적게 먹고 당장 오늘부터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까지는 좀 먹고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운동할 거야. 내일부터는 진짜 적게 먹을 거야. 자꾸만 내일로 미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을 못 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고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다 보면 또 내일로 미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안 좋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세 살 버릇 그거 진짜 고칠 수 있었는데 자꾸만 내일부터 바꿔야지, 내일부터 바꿔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게 80세까지 가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버리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버려야 할 것 없습니까?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런 거 없으세요? 버려야 할 것 있으면 여러분 빨리 버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참 지금까지도 술을 조금씩 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여러분 끊으십시오. 그냥 오늘부터 끊으세요. 내가 다음에 끊어야지. 내년에 끊어야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내가 이제 술 끊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배. 이 담배도 참 끊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 크게 잡수시고 오늘부터 담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도박 이런 거 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또 인터넷 보면서 음란물 보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끊어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에 끊어야지. 이제 앞으로 안 해야지.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당장부터 이제 나는 이거 다 졸업했다. 끝이다. 정말 나는 새롭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해야 할 일은 나쁜 거 버리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해야 할 일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7절은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28절은 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줘야 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빨리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한 또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것은 빨리 받고 주는 것은 최대한 늦게 주는 그런 또 심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받을 것은 늦게 받는 한이 있어도 줄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줘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줘야 할 품삯이 있다면 빨리빨리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내일 준다 그러지 말고 있으면 빨리빨리 주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오늘 선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베풀 힘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어도 내일은 그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오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내일은 나의 도움이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늘 지금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와주면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하면 여러분 그 선행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더니 이분에게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녀가 자기에게 해준 그 일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먼저 간 것에 대해서 참 슬퍼했습니다. 도르가는 죽었지만 그가 행한 선행은 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최근에 세상 떠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분은 자매님입니다. 그 자매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들었을 때 제가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삶과 죽음이 참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느꼈지만 또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행한 선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그분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거 이런 거 해줬지, 나에게 이런 거 이런 거 해줬지, 내가 그분에게 밥도 한번 못 샀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갔지만 그분이 행한 선행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 보시면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엔 그분이 나보다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움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그건 못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참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이면 늦을지 몰라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해야 할 일은 서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권면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도 많고 죄에 대한 유혹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참 아쉽지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서라도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권면하라고 우리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핑계 그만 대고 우리가 전화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권면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과 선행을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번에는 또 뭘 격려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도록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이상 제가 얼굴 못 본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속 돕다가는 얼굴 영영 못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안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소록 쭉 보면은 아 이분 정말 본 지 오래됐네.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넣으시든지 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제 행정명령도 많이 풀리고 했으니까 또 실제로 날씨도 좋고 또 모든 것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교회 좀 나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억지로 끌어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저질환 때문에 못 오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안부만 묻고 근데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분인데 안 나오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문자를 보내셔서 얼굴 좀 보자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 최근에 못 본 얼굴 본 지 오래된 그런 분들 찾으셔서 한 분 이상씩 오늘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하시든지 톡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거죠? 오늘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해야 할 일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이 오늘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슬프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일단 오늘은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라.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즐겁게 살아가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좀 힘들어도 주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계신 것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잘 들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0: 아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상황이 정말 안 좋지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내 발을 높은 곳에 올려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볼 때 하박국 선지자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고통이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그분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다섯 가지 일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그거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분 계시면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것 버리는 일, 그거 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쁜 죄가 있고 또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정말 내일은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선을 베푸는 일. 선을 베푸는 거. 나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선행 그거 헌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도 그가 행한 선행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하는 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즐겁게 사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보람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보람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살아감으로 보람있고 의미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도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은 남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지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화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BBN 방송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서 함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게도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께서 무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눈떠 해도 되는데 왜 만지실까요? 저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미지와 겹쳐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눈을 만진다는 것은 눈을 만지자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재창조하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손을 만지심으로. 그럼 재창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로.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마치고 부산에 오신 몇 분하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우리 갑순이라는 드라마를 몇 번 봤대요. 그 자기 딸과 함께 보는데 갑순이 어머니가 고두심 씨 역할로 나와요. 고두심 씨가 갑순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좀 속물로 나와요. 남편이 퇴직금을 다 말아먹어, 뭐 어떻게 잘못해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퇴직금 가지고 앞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퇴직금 다 말아먹었어요. 얼마나 구박했어요. 그래서 방에 잠도 못 잤어요. 그냥 테레비 본다 잠 오는다고 거실에 가서 일부러 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데 또 자기 갑순이가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이 갑순이를 좋아하니까 갑돌이하고 헤어지고 돈 많은 이 아들하고 사귀라고 적극 후원을 하는 거 있죠. 이런 이제 엄마인데 딸하고 같이 보다가 딸이 엄마 닮았다 이러더래요. 딸이 딱 엄마 닮았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는 딸을 그렇게 안 키웠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어요. 별 의식 없이 참 속물이다 이러고 봤는데 딸이 엄마 닮았다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어요? 아, 쇼크, 아, 쇼크, 쇼크 받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자녀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의 압력만 아니라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시간 고백하건대, 야, 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뭐 될래? 이건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자기에게. 요즘은 안 합니다. 제가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아, 내가 어떤 죄인으로 주님 옆에 용서를 받는데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 믿으면 괜찮다. 정말 지난 오후에 인사했는데 너 정말 예수 믿으면 다 괜찮다. 취직 못해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않니. 제가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해요. 내 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의 압력을 하면서 다들 뭐 매도 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녀가 잘 되면 사실 내 명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또 존경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이 갑순이 엄마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압력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하면 또 아빠가 또 열심히 챙기는 아빠들도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챙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그래야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그 말 한 사람의 딸이 사실은 의사예요. 와, 갑자기 팍 부러움이 생각나죠? 그런 말 한 사람이 딸이, 엄마 닮았던 그분 딸이 의사라니까요. 엄마한테 비싼 카드도 주고 그러더라니까. 비싼 카드. 연회비가 비쌀수록 좋은 카드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30몇만 원 한대요, 연회비가. 보세요. 벌써, 와, 부러움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딸이 줬으니까, 의사가 줬으니까, 의사 딸이 줬어요. 그 옆에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시기심을 막 일으키려고 해요. 그 옆에 어떤 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까지 나왔대요.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예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꼭 교회당에 들어서 기도했대요. 얘는 지금 검사되어 있어요. 우와, 그럴 수가. 그러면 우리 애도 새벽 기도 시키고, 학교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검사되겠다는 마음이 순간 들죠? 막 부러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좀 부럽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는 인지상정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부모님 압력을 가하고 뭐 돈을 대고 학원을 대고 하면서 키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너는 세상에서 뭐 당하지 말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라. 무시 당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어려서 공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내가 놀아가지고 내가 너그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 고생을 한데 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데 시집 가서 고생 좀 덜 해라. 이거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쓰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부모들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교회를 나왔어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죠. 교회에 나와서 더 착한 사람 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점점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불쌍하다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토요일날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자기 형님이 교회 집사라고 팔알면서 이렇게 국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1,000원 더 달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평하게 1,000원씩 다 줍니다. 두 사람 올 때, 세 사람 올 때 다 1,000원씩 주는데 당신은 뭐라고 1,000원을 내가 더 줘야 됩니까? 이랬거든요. 막 욕해도 좋습니다. 막 1,000원만 더 주시고 버티는데 와 내가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뺄리뺄리 해가지고 찜질방에 사는데 10년 전에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거지가 마련되면 일을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1,000원 더 달라고 해서 내가 시간 뺏기기 싫어서 알아서 하고 1,000원 더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그러잖아요. 저렇게 불쌍히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불쌍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찬송 잘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불쌍히 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아까 의사 얘기도 나오고 검사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불쌍히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관점을 가지고 교회도 나와서 내가 교회 나오므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천국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선물 보따리 한 거 들고 가서 한 거는 가득입니다. 선물 보따리 가득 들어서 주님 앞에 쿵 내려놓고 주님 내 잘했지? 라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며 지키고 외우고 실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부자였어요. 그래, 자기들의 부요함으로 인하여 가난해지신,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내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가 있을수록, 자기의 잘남이 있을수록,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을수록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정말 맹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29절로 본문 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거의 사복음서, 공간복음이 다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과 한 30k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에요.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갈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야트막한 산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곧 유월절 절기에 여러분 인산 일요일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세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이 때로는 뭐 아내를 데려올 수도 있고 자녀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요, 그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무려 100만에서 2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는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로 등극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잔뜩 품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뭐라고 의논하면서 따라갑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지난주 한 말씀 보시죠.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내, 그 두 아들의 데리고 어머니가 나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맹인도 뭘 원해요? 무엇을 원하냐? 절묘하게 배치가 돼요. 이들은 눈뜬 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이걸 구하는 것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를 세상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죠. 너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로비해가지고, 너만 로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열 명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 명도 다 두 명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고, 등극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럼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또 누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주와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것도 메시아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정확한 메시아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눈뜬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만 듣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맹인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다. 눈뜬 자도 모르는데 맹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도 신명대한지 모르겠지만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눈던 자를 눈뜨게 해준다더라, 병자를 고쳐준다더라, 죽은 자도 살려준다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다, 그런 소문은 맹인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만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고함을 지릅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어지간한 소리로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고함을 지는 거죠.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갔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목청껏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이 무리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제자들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가 됐어야 돼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감히 맹인이 주제에 걸리적거린다. 저리 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하고 데리고 올 때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죠. 애들은 가라. 왜요?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언제 애들 그 걸리적거리는데 돌보고, 저 맹인 그거 돌보고 할 시간 없다. 빨리 갑시다. 이 마음이에요. 무리를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애 쫓는 그 제자를 보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다. 어린 아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어린 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줘야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을 탁 물리치면 그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자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공로예요, 부모의 공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나라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부모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그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도 저리 가! 쫓아내며 잠잠하라 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오해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 말씀이 뭐예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섬김 받아야 되잖아요. 맹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숨겨주셔야만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의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심으로 우리를 자기애로 이끌어 들어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히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앞에서 어떤 두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와, 딸이 어사래, 아들이 검사래, 얼마나 좋을까? 살아보세요. 진짜 좋은지.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은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이 품삯을 받는 나라다. 목사님 그런데요, 또 10달란트 남긴 사람 또 한 달란트 남긴 사람 그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요. 상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10달란트 남겨도 무슨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남겨도 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두 번이나 부르짖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리는데도 더 간절히 불렀죠. 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봐라, 이렇게 눈치코치 안 보고 열심히 주를 부르짖어서 응답받는데 또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눈뜬 제자들,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역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눈뜬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했냐 했을 때 이들은 뭘 원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맹인은 사실 뭘 원했을까요? 눈뜨는 게 소원이죠 사실은. 눈뜨는 게. 근데 단지 눈뜨는 것 그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기록했을까요? 이 계시로? 아니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눈떠 해도 되는데 왜 만지실까요? 저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미지와 겹쳐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눈을 만진다는 것은 눈을 만진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재창조하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손을 만지심으로. 그럼 재창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로 재창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정말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맹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하려고 따라갈까요? 눈 떴으니까. 뭐 하려고 따라갈까요? 제자들처럼 한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주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말고 따라갔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물론 이들의 육신이 눈 떠진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뜬 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말 메인이 뭘 원하느냐 눈 뜨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절묘한 배치예요. 문학적 구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절묘한 배치를 하신 거예요. 앞에 것과 지난주 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보시면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났는데 예수님께 사람들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거든요. 옛날에는 소경인데 지금은 장애인들 협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받아 맹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장애 자체를 물어봐요. 병 자체를 죄로 보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나? 아니, 날 때부터 그러면 지죄가, 부모죄가 막 자기들에게 감론을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죠. 눈을 뜨고 예수님 사라져요. 눈뜬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 완전히 막, 이거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모를 소환하고 그 아이를 뭐 눈뜬 사람을 소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눈뜨게 했느냐? 막 그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고요? 보게 해주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맹인 같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뜨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는데 나는 눈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안다. 그래서 율법 지킨다. 자기는 본다고 하는 그들은 전부 다 눈 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되겠어요. 진짜 맹인이 되는 거죠. 맹인 불쌍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되었지, 중도 실명자든지요. 맹인 되어보세요. 눈 다, 시력 다 상실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1급, 그러니까 장애 1급, 1번, 양한 실명이에요. 두 다리 잃는 것보다도, 두 팔 잃는 것보다도, 양한 실명이 장애 1급, 제일 우선순위 양한 실명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본다고 하는 것은 너희 다 가짜야. 잘못 보는 거야. 이 세상 사람 다 이미 죄와 허물로 눈이 가려진 상태예요. 우리 눈이 다 맹인되어 있어.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바라봐요? 땅에 것만 바라봐요. 땅에 것만 바라봐요.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골리도서 3장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거는 뭐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는 온갖 욕심,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말하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직립보행을 해요. 동물들은 엎드려 살아요. 네 다리로 기니까. 동물들은 뭐만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땅만 보는 게 정상이에요. 동물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살면 이상하잖아요. 개가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늘을 생각 안 해요. 위에 것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땅에 것만 찾잖아요. 인간 짐승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사자나 범은요. 호랑이들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옆에 영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아요. 사자,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요. 영양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보면서,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물론 도망갑니다. 배 부르면, 자기 배 하나 부르면, 뭐 새끼 먹일 것 정도면 절대로 두 마리, 세 마리 안 잡아서, 잡아서 비축하는 짐승이 없어요. 다람쥐는요. 많이 모아가잖아요. 다람쥐는 묻어놓고 왜 그래요? 못 찾으면 그게 또, 나무가 자라요. 아주 유익한 일을 합니다, 다람쥐는. 아주 유익한, 다람쥐 때문에 아주, 나무가 아주 잘 자란다니까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먹을 거 벌어놨으면 됐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더. 그래서 천억 비자금을 마련했잖아요. 이영복 회장이.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 올릴 수 없는 그 고층 60m 제한되어 있는데 101층까지 올려가지고 천억 비자금 마련해서 검찰에 먹이고 국회의원들에 먹이고 다 먹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비자금을 천억을 썼다.

0: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 이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또 치장합니다. 꾸밉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민낯으로 좀 오면 안 되겠어요? 민낯으로. 근데 그렇게 못 와요. 예배 시간이 늦어도 이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상호,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만 꾸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꾸미니까 우리는 이걸 흔히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호 위선과 상호 기만 속에 살아가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더 나은 사람으로 데리고 나온다면 이건 아직도 소경입니다. 아직도 맹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난 발렌타인 데이를 지내면서 저는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제게 떠오른 하나의 생각은 선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 더욱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선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저희 BBN으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이 명함 크기의 작은 그리고 예쁜 이 카드를 선물과 함께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BBN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잊지 못하면 인생의 재기는 불가능하고 그 상처는 더욱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엘버트 하바드는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은 아닌데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살아온 지난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할 때 기쁨이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루이그 오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섯 가지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미소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소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춰두지 않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감동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전하셨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말씀과 찬양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시는 우리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0화 조셉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신앙의 횟수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견고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 역시 성도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지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목회자였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찾아온 절실한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슬을 끊었을 때에만 충족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22살의 조 스텀프와 그의 육군 부대는 대포 포탄이 계속 투하되는 가운데 꼼짝없이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1: 너한테만 말하는데 저 나 너무 무서워. 지금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2: 나도 같은 심정이야. 잠깐만. 저기 저 포병 장교 좀 봐. 노새를 타고 오잖아.
3: 아 이봐! 당신 죽고 싶어? 빨리 그 노새에서 내리고 고개를 숙여!
2: 미쳤나봐! 완전히 맛이 갔어! 입 다물고 엎드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할게요,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0: 맹렬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한 약속은 잊혀지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이 남자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죠.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걸어야 했던 복잡한 여정에 관한 간증으로 조 스텀프의 실화입니다.
4: 제 이야기는 비행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거리가 먼 얘기죠. 전 어머님의 말씀도 잘 듣고 어떤 일에든 맡길 만한 믿음직하고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17살 때 전쟁에 참전했는데 유럽에서의 전투는 치열해졌고 그 맹렬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전 미래의 직업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온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그 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혼인 상태로 전 미시간 숲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 지금 가요! 지금 간다고요! 괜찮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지금은 괜찮아요.
5: 뱀이었어요. 괴물같이 큰 뱀이었어요. 제가 거의 밟을 뻔했다고요.
2: 안심해요.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안심해요.
5: 예. 목사님이세요?
2: 네. 하지만 조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5: 제 이름은 넬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뱀에서 구하시려고 당신을 보내주셨나 봐요.
2: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그 뱀을 밟아버리지 않은 게 참 유감이군요.
5: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2: 이래봬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좀 했습니다.
5: 저희 엄마도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어머니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시죠. 당신 어머니도 그러신가요?
2: 우리 가족은 항상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 성경보다는 다른 책들을 더 읽어요. 저 아시겠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싶어서요.
4: 전 그렇게 넬다를 만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그녀의 어머니를 뵈러 시카고에 갔습니다.
6: 당신이 조셉이군요. 정말 넬다가 편지를 쓴 대로 멋진 청년이세요. 그런데 조셉,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2: 아, 예. 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거든요.
6: 알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넬다. 이 사람은 참 멋진 청년이야.
2: 전 넬다의 어머니가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장모님이 상냥하시지만 약간은 광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결혼식 날 전까지는 본격적인 문제로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부터 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6: 잘 다녀오게, 조셉.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네.
2: 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넬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6: 그 점은 걱정 안 한다네. 그런데 난 자네가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네, 조셉.
2: 제가 안 그런지 장모님이 어떻게 아시죠? 장모님은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데요.
6: 그래, 난 들어본 적은 없지. 그리고 넬다도 자네가 몇 년 동안 설교를 해왔다고 말했고.
2: 7년이죠.
6: 그러니까 자네는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예수님을 자네의 주님과 구세주로 알게 될 그때에.
2: 전 장모님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을 하는 건지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매주 주일마다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에 가끔 시카고에 들를 땐 항상 장모님 댁에서 함께 지냈지만 장모님의 종교적 관점이 저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장모님?
6: 그래.
2: 이 가난하고 초라한 목사를 이틀쯤 묵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6: 조셉, 물론이고 말고.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내 얼른 간식 좀 갖다 줄게.
2: 지금은 아니에요, 장모님. 전 그냥 여기 가방만 놔두고 나가야 합니다.
6: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나?
2: 시내에서 있는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요.
6: 저런, 참 아쉽네. 우리가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2: 죄송합니다, 장모님.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많이 늦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모님.
6: 좋은 아침이네, 조셉. 어젯밤 일은 무사히 잘 마쳤고?
2: 네, 잘 마쳤습니다.
6: 나도 마음이 기쁘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엔 기도할 시간이 좀 있겠지?
2: 아니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또 다른 일정이 있거든요.
6: 조셉, 자넨 항상 바빠.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2: 인생이 워낙 그런 거잖아요.
6: 예수님도 항상 바쁘셨어.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서두르신 적은 없었네.
2: 어쩌면 저는 스스로 만든 자기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몇 년을 더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성도를 통해 나와 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스탐프 목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갈게요.
7: 무슨 문제 있어요, 여보?
2: 이 프레드 형제가 맹장 파열인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대요. 저 병원에 다녀올게요. 프레드의 상태는 극도로 위중했고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전 프레드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 전 회복되지 못해요, 목사님.
2: 그런 말씀 마십시오, 프레드.
8: 사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도 알려주셔서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곧 죽게 된다면 전 준비된 사람이고 싶어요.
2: 전 형제님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8: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저의 죄에 대해 걱정이 돼요, 목사님.
2: 걱정 마십시오. 형제님은 몇 년 동안 좋은 성도이셨습니다.
8: 그걸로 충분한가요?
2: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4: 제가 작은 기도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를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문이나 확신을 주는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는 아무 평안도 얻지 못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저는 프레드의 병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던 프레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절망과 고뇌 그리고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프레드? 제 말 들려요? 프레드?
8: 왜 제게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 왜요? 제게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4: 프레드? 프레드? 프레드? 내가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프레드? 나도 잘 모르겠는데.
7: 그분은 어때요, 여보?
4: 돌아가셨어요.
7: 가엾은 분. 그래도 그분은 고통에서 벗어나셨잖아요.
4: 그분은 돌아가시는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분 눈동자에서 분명히 두려움을 봤습니다.
7: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4: 난 전쟁 때 정말 엄청난 죽음을 봤는데 그때도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준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넬다, 아마도 난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7: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두고 봐요. 주일이 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 위로 걸어갈 테니까요.
9: 네, 안녕하세요.
10: 잘 지내세요?
4: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전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프레드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과 우리 교회의 교리를 꾸준히 읽어봤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줄 수 없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7: 그래, 이젠 어떻게 할 거예요, 조?
4: 뉴욕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명성 있는 신학자들을 좀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7: 도대체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예요, 여보?
4: 사람이 죽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이라는 게 뭐죠? 난 혹시라도 다시 목사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을 방법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난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뉴욕에서 전 제 질문을 갖고 여러 신학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답을 얻지 못하다가 한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1: 스토프 씨, 다른 종교에선 사람들이 뭔가 선행을 함으로써 신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오직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만 사람을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계시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4: 아직 잘 이해되진 않지만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11: 잠깐, 스톰프 씨,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4: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1: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4: 네.
11: 그렇다면 바월이 선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4: 그날 밤 찾아간 빈민가는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선교회 집회에서는 헤들리란 설교자가 죄와 사망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10: 이런 주제에 대해 자주 말하진 않지만은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도, 성가대에도, 그리고 교회 장로들과 직분자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직 한 번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그분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4: 전 헤들리에게 매우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감히 빈민가의 설교자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저를 공격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전 그날 밤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호텔 방 안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화를 더욱더 북돋았습니다.
12: 좋은 아침입니다, 스톰프 씨. 어젯밤에 성교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13: 아, 네, 뭐 괜찮았습니다.
12: 그럼 그 앞으로 나가서 설교자와 대화도 하셨습니까?
13: 제가요? 절대 말하지 않았죠.
12: 스톰프 씨, 어젯밤에 당신이 재단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실망이네요.
13: 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사님.
4: 그로써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흘이 시작됐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냈고 심지어 자기 연민에 빠져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제 자아에 매달리려 할수록 영혼 안에선 더 맹렬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죄책감이 저의 방어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셋째 날 밤에 저는 제 자신이 호텔방에서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교의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전 이미 그 자리에서 있었죠. 그날 설교자도 헤들렸습니다.
10: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의나 선행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4: 저는 제게 꼭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헤들리는 제가 기다리고 있던 말을 했습니다.
10: 여기 이 자리에 회개를 원하는 죄인이 있습니까?
13: 네, 여기 있습니다.
1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형제님. 자, 여기 무릎을 꿇으시고 형제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세요.
4: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교만은 깨어졌고 그분께 영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교구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레드 형제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을 직면하는 그 자리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서 여러분의 선행들로 충분할까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1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 제단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14: 여보, 난 사람들이 매주 제단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모습이 놀라워요.
13: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넬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4: 그래요. 주님은 정말로 당신을 쓰고 계세요. 사실 당신이 뉴욕에 갈 때 그 여행이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네요.
13: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행에 대한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길을 보여준 이는 소위 위대한 신학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4: 네, 빈민가에 위치한 한 구제 선교회죠.
13: 난 항상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난 전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3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 전도자로 이끄셨고 국제 선교 사역 단체와 함께 극동 지방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텀프 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조 형제일 뿐입니다.
0: 저희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영원한 운명에 대해 그분을 신뢰한 적이 없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불확실함에서 나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대신 그분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이상헌, 이명숙, 유재상, 홍승표, 정운석, 현경수,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0화 조셉 이야기 첫 번째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0: 덩어리로 마치 북미 그랜드 캐년같이 25마일이나 되는 깊게 펼쳐져 있는 기다란 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산은 너무 떨어져 있고 도달하기 어려워서 1984년까지 실제적으로 탐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산 위에서 발견한 살아있는 희귀한 식물의 반 이상이 식물학술에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지구상에서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식물들이었습니다. 네블리나리아라고 불리는 식물은 땅의 두꺼운 줄기 위에 4피트 크기로 서 있는 큰 안티초크와 비슷합니다. 4피트만큼 큰 식충성의 피처식물, 거대한 지렁이, 그리고 특별한 장수에서 살아가는 긴 다리의 개구리, 많은 비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공기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많은 식물들은 자기 입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흙을 만드는 것으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작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생존이 필요한 식물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발명의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적 문제이든지 간에 당신이 창조자는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능의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의 헌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유대인 선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거리를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그 표정이 행복하게 보이더라도 그 마음과 영의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갈급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 초청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고통으로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쉴만한 은혜의 물가로 부르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아오십시오.
1: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자유를 강조한 책이며 자유의 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예상외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매이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비엔 청취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얻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첫 단계는 이미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자유인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명함 크기의 ITL 전도카드, 즉 방송 청취 초청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믿지 않던 영혼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셔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누르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매우 소중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글쎄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6: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5: 그럼 뭐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시간이네, 그지요? 맞죠? 드리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니까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받는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학교를 주일 학교라 그래요. 주일마다 모인다고 해서 주일 학교라 그래요.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이러면 더 좋겠다. 성경! 이러지 말고 성경책입니다. 예.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왜 배워야 되느냐. 목사님은 성경학교 교장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의 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은 여러분의 반담임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따라 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을 해야 돼요. 배우는데 확실하지 못하면 그게 진짠가 가짠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너는 옆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기 누구는 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누구는 배우고, 너는 할 때 배우고 또 뭐라고요? 확신한 일에.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는 말은 확신하게 해서 그하라, 살아라 이 말은 살아라, 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배우고 뭘 확신해야 되냐라고 하면 14절에 보세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할머니가 가르쳐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은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래요. 어려서 몇 살부터일까? 한 살? 배속에 있을 때도 돼요. 여러분들 배속에 있어도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가요. 배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속에 있을 때도 엄마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태교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엄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서는 정말로 갓난 아기일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할머니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럼 성경을 왜 가르쳐요?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자, 우리는 무슨 학교라 그랬어요? 주일 학교인데, 주일 학교. 그럼 일요일마다 모인 데서 주일 학교예요? 예, 주일 학교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학교예요? 성경 학교예요, 성경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뭘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자, 유치부 어린이들은 혼자서 못 읽으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읽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동화책을 많이 읽어줄 거예요. 또는 뭐 Y 시리즈,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는 막 뒤따 사가지고 책장에 가보니까요, 책장 한 병이 가득이라. 공부하는 이 책들은 한 거. 그런데 보여, 성경 그림책은요 있을 똥말똥 안 보여.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니까 어린이들 있는 집안에 책장 가득히 세상 공부하는 것은 가득 쌓여있어요. 와, 저거 몇백만 원 들겠다 돈이.
4: 제 집에 가서 봤죠 어제.
5: 그런데 너희 집에는 못 봤다 책을 사실은. 다행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은데 성경 가르치는 책은요 거의 없어요. 회개하세요, 엄마들, 아빠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세상 공부시키는 거에 100분의 1만, 100분의 1만, 그러니까 100시간을 가르친다면 그중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르치면요, 성경 안에는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는 성경을 시키더니 아주 명문대 들어가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애들도 성경을 시켜야지. 실제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인데요. 목사님 아는 어떤 분인데 저 시골에서 목사님 하셨어요. 시골이니까 학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읽을 책도 많이 없었어요. 성경만 부지런히 읽혔대요. 그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동기래요. 신학교 동기가 많아서 그 사람이 신학교 동기라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요, 그렇게 시골에서 막 혼자 아무 학원도 안 갔는데 이화여대 갔대요. 그 유명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학교 갔다고 전에 뉴스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성경부 시켜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자,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성경은 뭘 배우느냐? 오늘 한 가지만 딱 아세요.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의 핵심은요, 성경의 핵심은 여기 나와요.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 기름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믿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바위에 가서 아, 우리에게 아들을 얘가 못하는데 아들 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바위에 가서. 또는 나무에 가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성경학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느냐라고 하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 이런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장례식에 세 번 갔어요. 장례식 하루에 두 번 또 한 번 갔는데 여러분 박정구 지사님 아세요? 박정구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경주에서 장례식을 치렀었어요. 그래서 박정구 선생님은 이제 고아예요. 그런데 고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요. 우리가 다 형제가 되기 때문에 100명을 받았어요. 형제를. 아빠는 한 분, 하나님 아빠가 계시니까 형제를 100명이나 받았고요. 집을 100채나 받았어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집사님, 나 이 집에 가서 좀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하면 그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나 이 집에 가서 좀 방 하나 내주세요 근데 방 안 내주면 그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부모와 자식에게 버림받고 나오면 100배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집을 얻은 거잖아요. 부자예요 이제? 네, 아멘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자 아세요? 감자?
7: 네.
5: 이 감자가요.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감자에는 이 눈이 있어요. 요 씨가 있어요. 감자에 눈 씨가 있는 거예요. 이 감자에 이렇게 씨가 있는데 이 감자가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해서 놔두고 이제 내년에 심으려고 하면요. 겨울을 지나면 감자가 쭈글쭈글해져요. 한쪽에는 썩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감자를 칼로 잘라요. 칼로 잘랐는데 어떻게 잘라요? 이 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땅에 심으면 이게 한쪽에는 막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감자의 이 생명의 시눈만 있으면 땅에 딱 묻으면요. 이게 삭이 나고 꽃이 피고 밑에 이런 감자가 줄줄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져요. 할머니가 되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몸도 막 냄새가 나요. 이제 막 썩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죽잖아요. 땅에 묻히면 그냥 썩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서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썩지 아니할 놀라운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감자가 쭈글쭈글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냄새가 나더라도 생명의 심만 있으면 살아나는데 감자가 아무리 싱싱해도 정말 싱싱한 감자 정말 하나, 이건 쭈글쭈글한 거예요? 하나도 안 쭈글쭈글하고 싱싱한 감자인데 이걸 땅에 묻으면 뭐가 없으면? 감자의 시눈이 없으면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재림 부활은 해요. 생명이 없는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는 살아나는데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뭘 가르쳐야 되냐면 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자예요. 감자. 뭐가 없는 감자? 씨가 없는 감자. 시눈이 없는 감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예요. 목사님 농부예요. 감자 시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씨가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뿌려놓으면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하면서 물을 주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전도사님 오실 텐데 한 달 뒤에는 이제 전도사님 또 설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집에 안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 2부 순서로 이러면 게임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서 2부에는 위에 이제 2층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했어요.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2층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기에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좀 공간 하나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또 전도사님하고 공부 11시부터 12시에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잘하는데 어렸을 때 성경 너무너무 많이 배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성경 공부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뭘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구원을 얻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요. 장차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타고 사라져요. 그런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면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 안에 은호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고의 인기가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어서 지옥 간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7: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7: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을 한 번 더 이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야.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어떤 분이 자기 직업은 생활할 때 어느 정도 자유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대요. 무엇보다도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시간과 동선을 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분이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랍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직업을 가지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대요. 저는 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가 매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 있어서 많은 동료 기사들이 이 유혹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면 이 유혹을 거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욕망과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때 미쁘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혹은 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유혹은 한 번 더 이기라고 오는 거죠. 그 피할 길은 결과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성경 구조를 기억하는 것과 바로 눈길을 돌리는 것과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거룩한 길을 계속 가도록 어떤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독특성은 육체와 함께 인격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그 영혼에 대해서 성경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며 아울러 범죄한 영혼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와 같은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생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니 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왕년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에 대한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손자, 손녀치고 천지 아닌 자가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손자 자랑을 하면서 아무래도 걔는 피아노 천재 같아. 피아노 금반을 두드리는 손이 범상치가 않아. 몇 살인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6개월 됐대요.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한 주부 한 분이 비싼 밍크 코트를 한 벌 사입었는데 그만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하와이는 아시는 대로 더우니까 밍크 코트를 입을 일이 없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 분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가보았더니 온 집안에 냉방장치를 하고 밍크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죠.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효령 씨가 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참된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배경이나 성공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답게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잘 아시죠?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그 단체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죠. 이번에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가셔서 개강 예배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강당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23년 전 그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대학 시절 꿈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제임스 답슨은 테니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뭐냐고 하면 대학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우승 트로피에 새겨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피는 학교 이 현관에 있는 진열장에 진열이 되어 있어서 오고 가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운동을 했고 드디어 대학 3학년 때 챔피언이 되어서 그 트로피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임스 답슨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였죠. 근데 졸업하고 나서 15년이 흐른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트로피가 학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건물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예전의 트로피를 다 쓰레기장에 내어다 버린 것입니다. 그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다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다음 순간 제임스 답슨은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교훈 하나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given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 있다. All our trophies will be trashed by someone else.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 손에 의해서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찬란한 트로피라도 그것은 영원한 트로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성공의 트로피가 어떠하든지 물질적 부의 트로피가 얼마나 높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잠깐 빛나다 사라질 세상의 트로피에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참된 자랑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자랑을 위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참된 자랑거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자랑했던 3대 자랑거리가 26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바로 세상 기준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by human standard,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자랑할 세 가지 자랑.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나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학벌에 대한 자랑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학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떤 학위를 가졌냐, 이것이 무슨 신분처럼 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사회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자랑이었던 것 같죠? 두 번째 케이스가 능한 자입니다. Powerful. 이것은 권력가들이나 정치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권력이 가장 센 자가 누군가요? 검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누구나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문벌 좋은 자. 이게 소위 말하는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Noble birth.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문의 영광할 때 바로 그 가문에 대한 자랑이 문벌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자랑거리로 아마도 칭송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역설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선택과는 정반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갖추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을까요? 29절에 그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하지만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졌던 물질에 대한 자랑이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우리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명예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자랑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갖고 살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자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약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그 사실, 이것이 우리 자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자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을 존귀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고 참된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예요. Wisdom.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참된 지혜의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로움, righteousness.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거룩함.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anctification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져 가게 되는 것. 차츰차츰 거룩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네 번째로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alvation 그 단어가 아닙니다. soteria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apollotrosis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흔히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로부터 풀려나게 된 것.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형벌에서 풀려나게 된 사실을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release effective by payment of a ransom. 이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고 있는 죄는 우리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서 비로소 release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자랑은 나에게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자랑의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척박하면 불행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돈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심령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작가 중에 작사자 중에 페니 크로시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시죠.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셨어요.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척박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평생 동안 8,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편안하게 잘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한 편의 시를 쓰기도 쉽지 아니한데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이분이 어떻게 8,000편의 찬송시를 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삼은 그 사실을 노래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적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88장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This is my song.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 사실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바로 나의 평생 간증입니다.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가 일평생 끊임없이 불러야 될 나의 노래입니다. 비록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팠지만 이분은 일평생 동안 이와 같은 간증과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인 갖춘 것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이 예수를 노래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자랑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자랑해야 될 넘버원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을 말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그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말도 참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대요. 그 대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충분하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테네로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본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가장 헬라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피크로스 혹은 에피큐레아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향락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에피큐레아니즘, 그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스토아 학파, 스토이시즘. 사실 이 두 철학파가 그 당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큐레아니즘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을 강조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삶,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주장했던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두 그룹의 철학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토론을 벌였어요. 아리오바고라는 이 지역은 사실 언덕인데 일종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철학자들이 함께 몰려서 논쟁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잔뜩 모여있는 수많은 그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철학적인 논리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자. 아시는 대로 바울도 공부를 했다면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한 공부하신 분입니다. 진짜 최고 가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선을 갖췄던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비참할 정도로 실패를 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복음 전거 사역이 실패를 합니다. 아신 대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 베레아 지방에 갔을 때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생각처럼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가 있고 결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능력은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느껴지고 단순하게 느껴지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진실로 오늘 수많은 인류의 해답이고 그들 마음속에 풀리지 아니한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지 십자가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죠. 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물질적인 부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적인 논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배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학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부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고 연약해져가는 것일까요? 정말 전거해야 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본문을 묵상하기보다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설교, 저 사람의 설교를 뒤지며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짜집게 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설교가 파워가 있을까요? 파워가 없습니다. 참 아름답고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검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야지 세상적인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게더링해서 말씀을 만들게 된다면 결국 메시지는 식어지게 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왔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 이와 같이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세계를 뒤엎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설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떠나지 않는 설교가 돼야지 여러분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혹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가치 있는 자랑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첫 번째 가치,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자랑이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워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핏 읽어보게 되면 참 바울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처음 말씀 전할 때 I was weak, fearful, and trembling.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벌벌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도 바울은 참 강한 인물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바울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We all are human beings.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에요. 사역자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자는 찔려도 아프지도 않고 때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맞으면 아파해요. 찌르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비난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maybe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인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테네 사역에 대한 실패 때문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상 동역함에 같이 다녔던 실로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간 이후에 아직 고린도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he was alone,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이, 돕는 자가 없이 혼자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고독함과 두려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한 이 바울을 무엇이 다시 힘있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이 연약한 바울을 강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즉 뜻밖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아신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방령을 당해서 떠나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장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직업 가졌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회복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파워를 행사케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0: 그 결과 연약한 가운데 있던 바울도 일으켜 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도 힘을 얻어서 수많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가능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든 사역이든 성령님 도움 오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 떠나가시게 된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술이 많고 지성이 뛰어나도 성령님 떠나가면 우리는 허물허물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메어 달렸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다윗은 나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권세와 권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왕권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의 능력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에게 찬사를 보냈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떠나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갖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성령께서 임하기만 하면 그분은 낙심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면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치얼리드, 우리의 격려자, 응원자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스포츠 경기에 보게 되면 치얼리드가 있잖아요. 열심히 나와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의 치얼리더는 경기하는 동안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만 끝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제각기 각기 삼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치얼리더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7일, 360일, every moment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낙심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원한 치얼리더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두렵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서 낙심하고 지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우리 나의 심령 가운데에 생수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말랐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올라온 뉴스 중에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실린 걸 보았어요. SNS에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유명한 분이래요. 아주 잘 알려진 탤런트입니다. 청담동에 살고 계신데요. 돈이 많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젊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좋은 지역에 살면서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는 분이 왜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내면적인 이유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물질의 부가 풍성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인기 절정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근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아픔은 누구도 해결해 줄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문제, 진정한 아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클릭하시면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교회나 또 목사님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건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 냉담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목양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로마서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란 말이 나오고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의 문서에만 나옵니다. 저 사도 바울의 문서,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에만 복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마가복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만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유앙겔리온은 원래 이사야 52장 7절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겁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은 뭡니까? 시온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그 이사야 52장 7절, 그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 거기 바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유 앙겔리온 됐어요. 유는 뭡니까? 유, 헬라어로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유진 하면 뭡니까? 씨가 좋다. 유진 온이랄 때 유. 유는 전부 다 좋은 겁니다. 헬라어로 이유. 그 다음에 유 앙겔리온. 앙겔리온은 엔젤 할 때 나오는 건데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유 앙겔리온이 이벤젤리즘으로 라틴어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헬라어로는 유 앙겔리온입니다. 유 앙겔리온 뜻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1장, 여러분 기억해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비쳤습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때부터 16절부터 17절 안에 왜냐하면이라는 작은 인과 접속사가 세 번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아는 걸 전제합니다. 나는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혁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독특한 용어인 복음은 구약 성경의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세계 만민을 하나님 백성 삼는 중보자, 하나님 백성 삼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구약 성경 역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1500년 또는 1800년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맥락 없이 뚝 떨어지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약속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약속의 역사에서 아담 인류의 죄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반전시켜서 아담이 가져온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후손의 순종을 통하여 죄와 저주의 역사를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바꿔주실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든 믿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된 그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룬 그 순종의 극대값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브라함 후손 되는 인을 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므로 아브라함의 친백성 삼아주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주므로 할례받은 백성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주므로 우리가 의로운 백성 삼아주므로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약의 그 혜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약적 혜택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약 1500년 이상 계속된 구약 역사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울림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해명되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옆에 펴놓고 로마서를 쓴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불순종의 가져온 각각의 결과를 말합니다. 아담 역사, 즉 창세기 1, 2장을 펴놓고 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창세기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하여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생산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펴놓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 세계 만민을 아브라함 백성, 믿음의 백성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는 원래 경주 김씨, 김알지의 후손입니다. 저는 우랄 알타이, 우리 조상 우랄 알타이에서 왔습니다. 저 우랄 알타이 김씨는 전부 다 새 주물을 하던 대장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 주물 대장장이 출신으로서 우랄 알타이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경주의 고본에 보면은 경주 김씨 왕들의 고본에만 금관이 나옵니다. 박씨, 석씨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경주 김씨가 카자흐스탄에서 온 금석 재련공임을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의 스미스가 바로 김씨입니다. 이 스미스가 바로 대장장입니다. 블랙 스미스. 저는 스미스의 아들이니까 스미소니언입니다. 저는 김혁은 영어로 말하면 정확히 스미소니언, 김씨니까요. 근데 제가 김알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의 생물학적 조상으로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세계에 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거든 지금. 근데 제가 79년 11월 달에 지금 기억하건데 79년 11월 달에 제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제가 성령 임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항상 눈을 뜨고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잘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도 제 마음에 뼈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 11월 23일 정도 되는 그날에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온몸이 장맛비에 토성이 무너지듯이 막 무너졌는데 그 한 100여 명의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릎을 딱 꿇고 마음과 영이 막 뜨거워지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 교만한 김혜건이가 성령 받았다면서 막 돌아서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부끄러웠는데 제 마음은 내 모든 죄를 토설하는 제 마음은 날아 올라갈 것 같아요. 허니문 피어리다가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김혜근 그만 말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서 그만 말해달라고 제가 전도하자마자 친구들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혜근아 혹시 너 기도 제목에 내 이름 넣지 마라 내 이름 넣지 마라 내 이름 넣지 마라 기도 제목에 그리고 제가 수양에 가자고 초청장 주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와 제발 나한테 수련회에 가자는 초청장 주지 마 밥 한 그릇 사줄게 하면서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이 제 마음에 인을 치는 순간 저는 김알지 후손의 그런 죄사슬에서 저는 불어나서 다시는 스미소니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러자마자 그때 저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말씀을 제 20대 약간의 나이에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무슨 죄를 제가 지었겠습니까? 19금 영화 한번 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간 거 빼고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19금 영화 진주에서 한번 보다가 학주 선생한테 쫓겨가지고 진주 척성로로 도망가서 시침이 뗀 거 한번 빼고 나고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도녀 육신의 도녀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받자마자 저는 완전히 자복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제게 임했고요 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내게도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호적에서 파라고 말하고 이제 너는 알지 후손이 아니니까 너는 절도 하지 말고 하면서 7개월 동안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파가라 그러고 저희 바로 지읍에 3살 위에 있는 형들은 김혜근의 배나 역겹다 그러면서 막 편지 쓰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믿더라도 살살 믿어라 하면서 아버지가 또 달랬습니다. 바라오처럼 달래면서 제발 목사만 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게 일어난 이런 급적 변화는 신약 성경에 말한 그 약속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을 친다는 이런 성경의 일반적인 수로들이 바울이 말했던 그런 용어들이 전부 다 내 가슴 속에 실전적으로 컨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지금 제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랑 홀랑 벗고 신체검사 했던 바로 강릉고등학교 바로 제 동기 너 어디 나왔어? 강릉고등학교 나왔어 너 어디 나왔어? 나 진주고등학교 나왔어 넌 뭐가 좋아? 나는 문학이 좋아 그래? 하면서 그렇게 막 잘난 체 하던 친구들을 야 호텔에 와라 보검이 하더니 괴롭다 그만 말해라 괴롭다 괴로워도 들어봐라 한 1년 동안 저랑 사귀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화학과 기술자 룸메이트는 혜근아 어찌하면 나는 어찌하면 좋냐 어찌하면 좋냐. 그 친구가 저를 대한극장에 아바 춤 공연 데려갔던 친구예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친구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저를 항상 춤추는 데 데려가려 했지만 저는 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의를 베풀고 춤추는데 몇 번 따라갔더니 이제 이 친구도 예수를 믿는 데 와서 동참했는데 가슴이 떨린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서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저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3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투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투신은 평생 하는 투신입니다. 저희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후임자가 너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건데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94년 9월까지 제가 그 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번도 초라하지 않았고 찬란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열매를 주고 너무나 많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이유는 진짜 환란을 당했을 때 동의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85년에부터 94년까지가 한국 대학가에서 정말 지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막 힘있게 외쳤던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나타난다. 아포칼립테타이라는, 아포칼립테타이라는 그 단어가 나타난다는 말, 그 말이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 나옵니다. 진노.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 진노가 나타난다는 그 날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과 똑같습니다. Revealed입니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제 영혼이 하나님과 강력하게 영적 결속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일이 제게 벌어졌고 저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를 알고도 짓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4, 1장 26, 1장 18절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서 더러운 정력에 내어버려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진노입니다. 신적 방치, 신적 유기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택함이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포획이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노의 경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포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적 장악력 아래서 그 인생이 재창조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진노 속에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방치된 마음, 하나님의 신적 포획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노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그는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제가 이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걸 제가 79년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8절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8절을 그때 깨달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성령이 제게 나타난 걸 보고 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야만 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려면 성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력 법칙을 뛰어넘고 뭔가 차원의 틈새로 통과해야 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넬료의 베드로 설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처럼 부으시사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아 죽으신 그 죽음이 일어나셔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약속들이 전부 다 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은 더 이제 나에게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들고 내 존재를 이렇게 바꾸는 이 복음은 이제 내게 궁극적 절대 진리가 임한 것이므로 이 진리는 이제 내가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도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끝났어. 이제 방언 끝났어. 김혜건 방언 끝났어. 김혜건은 진리 전파에 일생을 바쳐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복음 전도자의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럼 제가 유학을 갔습니까? 제게 제 설교를 천 번 들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84학번 서울공대 기계공학과 학생이 천 번 들은 사람이 와서 제가 목자님의 설교를 천 번 들었는데 이제 목자님은 이 길을 제게 넘겨주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러자마자 그분 부모님이 목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김선생님 우리 아들 그만 감동시켜주세요. 김선생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신림이동 103-20A번지에서 그 부모님을 붙들고 어머님 당신의 아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울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김선생님 그런 말 마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라서 그렇다면서 와 그러시는데 얼마나 289번 종점 버스 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12년 전에 했던 일을 그분이 12년 후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김구원 박사, 조재천 박사, 이강학 박사, 설충수 박사 여섯 명의 신학자가 제가 가르쳤던 그 기간에 제게 성경을 배운 분들입니다. 최유진 박사, 그러니까 신학 박사만 여섯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햇볼 트리니티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풀어둘 때까지 종신 가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 사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생 동안 이 관악산 밑에서 백골이 진토돼도 괜찮다고 했지 내가 뭐 해가지고 뭐가 될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복음 전도도 열정이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20명 정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열가성을 쏟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투명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덴에 가서 쫓겨가서 철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찌 될 줄 몰랐습니다. 어찌 될 줄 모르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신앙을 다 잃었을 줄 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탄이 데살로니가 돌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때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서스펜스입니다. 그때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을 해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에바브로 티도는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올 때 혹시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돈 좀 가져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돈 가져도 또 엄청 좋아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엄청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고 자기가 말하거든. 자기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일종의 뭔가 시급 5,000원짜리 알바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궁핍해도 자기가 궁핍했다는 말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마무리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가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지만 그 시급이 얼마나 안 됐겠죠.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CU 같은데 패밀리 마트에서 일할 때 받는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도 소식이 안 오고 아테네에 있을 때 보냈거든요. 근데 고린도로 옮겨갈 때까지 소식이 안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됐을까?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약 3개월 또는 6개월에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걸 간절히 생각했는데, 그걸 사모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정통 사도신앙을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소식이 왔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바울 스승님, 첫째, 데살로니가 전선 이상 없습니다. 둘째, 이분들이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생활비, 선교비 모아줬습니다. 셋째,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한 가지 PS 주신 재림신앙으로 들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요 사람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문제없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받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쓴 겁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키우실 때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입각해서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어드밋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복이구나, 돈을 위해서 쫓아가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B에 또 다른 B가 따라붙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어드바이스에는 어드미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블레싱에는 어떤 B가 우리가 반응으로 B를 나타내 보여야 되느냐? 역시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복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복 주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복을 드려, 블레싱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중간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한글에는 찬송하라 그랬는데 영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랬습니다. 블레스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복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적인 것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타락해서 여전히 직장생활 돈 벌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업을 조차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조차 사명을 조차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셨다면 우리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결혼이 되려면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을 블레스하라는 거예요.